0: 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사실 조선에 들어 우리 무역 계약을 맺자라고 원했었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 비밀리에 하지만 내가 이번에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랑 독점적으로 무역 조약을 맺을까 한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남경 조약이 조인이 되는 어떤 상황 안에서 굳이 조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이제 막 그 필리핀으로 다시 회항해서 돌아가요.
1: Afterwards, Kim Dae-geon continued his theological studies in China. And in 1845, he was ordained as a priest there, becoming the first Catholic priest from Korea.
2: 가톨릭에서는 최초의 신부이기 때문에 엄청 유명한 분이 되어 있고 가톨릭 전체에서 제1호 신부님이기 때문에 거의 또 성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뭐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타의 추정을 보라 하는 유명한 신부님이 되어 있고
1: After returning to Joseon shortly after his ordination, he continued his missionary work until he was arrested in 1846. He was accused of preparing and delivering maps to help French missionaries enter Joseon by sea. Including Father Kim Dae-geon, 9 Catholics were arrested, and this became known as the Pyeongul persecution. As a result, Father Kim Dae-geon was martyred here at Saenam-tha on September 16, 1846. He was just 25 years old at the time. And this year marks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And right here at the Saenam-tha Martyr Shrine, letters written by Father Kim Dae-geon are on display. Among them, we can also find the letter he wrote during his time in Manila.

0: 이제 의뢰를 받은 거예요.
1: In the 1980s, Father Oh Gi-sun, who carried out research and investigations into sites related to Father Kim Dae-gon, received help from many lay Catholics. Among them were Ms. Kim Jong-suk and Mr. An Chung-yong, who were a great source of support throughout that journey. The place where Father Kim Dae-gon stayed here in Lolomboy during his time as a seminarian was a farm owned by the Dominican Order. The property later passed into private ownership.
0: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개인 집이었어요. 개인 집인데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 200주년 때 성인 반열에 김단선이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자 마시자 그분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김대원 성인이 여기 머무셨던 걸 알고 그 할머니가 김대원 성인이 그 소지품이 있었어요. 소지품 몇 가지 뭐 책자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인데 그 소지품도 계속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녀는 다 해줬는데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필리핀 교구에 필리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람 김대원 성인이 여기서 머무셨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에서는 1984년 성인 반열 올라가시자마자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거기를 성지로 선포했어요.
1: In 1986, a statue of Father Kim Dae-gon was erected in Lolomboy, where he and his group had once stayed. In the presence of Cardinal Kim Soo-hwan of Korea and Bishop Cirilo Almario Jr. of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lso designated the site as a shrine. There are only three overseas shrines dedicated to Saint Kim Dae-gon. China, where he studied theology and was ordained a deacon. Macau, where he first set out on his journey to study abroad, and Lolomboy in the Philippines, where he stayed after leaving Macau. In that sense, the Lolomboy Shrine can also be seen as an important place where traces of Father Kim Dae-gon's life and faith remain.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0: 내가 여기다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 한국사람한테 많이 알려야지만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1: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olomboy Shrine of Father Kim Dae-g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맥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는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댐부터

판단장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위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뵐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기저에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좋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다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 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잔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싸다다 섞, 이거 섞,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놓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때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디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들어가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냥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생채 겉은 갈증 이런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놓아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겨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 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을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안 붙어. 두껍게

0: 보십시오.
1: 여기 상주시도
0: 무가 무수요.
1: 저번에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0: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뭐.
2: 그날 떡들에 먹어요.
0: 그날 떡들을 많이 했어요.
1: 아저씨들
2: 남자들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1: 이게 지금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2: 나무를 아홉
1: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2: 여자들
1: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0: 그러면 일찍 해 먹고.
3: 예. 네.
0: 밤은 4시경에나 3시경에.
4: 3시경에
0: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때.

0: 사랑이 빠서 많이 해먹었지. 흰떡도 사랑이 좀 많이 빼먹었지.
1: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또 무슨 떡?
2: 제주도 갈 때?
3: 제주도 갈 때?
1: 옛날에.
2: 제주도 갈 때 무슨 떡을
1: 많이 신년 먹어요. 최은이라는 애 살았을 때.
2: 20년 먹어요. 저 제주도 갔자 이랬어.
3: 20년만 되고. 그
1: 스탕도 해가지고 갔어. 무슨 떡 하는 거지?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3: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1: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0: 우리 40년은 됐을겨.
4: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1: 돼지 잡아가지고.
4: 우리는 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5: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개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넣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했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1: 넘어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6: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7: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맛있어요. 무는 다 익었어요?
6: 네. 접시끈이야?
7: 반이 맞아? 안 맞아.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Manila, February 28, 1842. To Father Legrégois. Most Reverend Father, as I am about to set out for Joseon, I take this opportunity to write a brief letter to you. Around February 16th, Father Lebois decided that Father Mestre should go to Joseon with me. Knowing that this trip will be difficult, he is hoping that God will keep us safe.
1: And then, in April 1842, the Erigone finally departed from Manila and began its voyage towards Joseon. While sailing aboard this ship, Kim Daegeon encountered and learned many new things.
2: Kim Daegeon is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르곤 호에는 근대적인 기계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만원경, 또 이렇게 청량기 그런 걸 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과학을 접하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바다의 위력을 뼈저리게 보고 야, 이 군함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전쟁에 그것을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 뭐 온갖 군대를 다 볼 것 아닙니까? 우선 시신을 볼 거고 김대근이 그 일기에 그런 걸 씁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들, 전쟁의 처참함과 평화의 중요성.
1: However, during its voyage, the Erigone changed its original plan to head for Joseon. On August 29, 1842, the Treaty of Nanjing was signed between Britain, the victor of the Opium War, and China. Upon receiving news that the treaty was to be concluded,

0: 呀声成功开的여러군사하는말이가속이라하는것은불가무지라네서름도울만하다
1: 그러지
0: 또한군사나오는디그중에키적고머리크고
1: 그러지
0: 모고는주먹턱에쥐터시험그살이고이작도만한칼을내두르며만군중에송실하게말을하겠다이놈자놈말듣거라자애들모두다졸장부다위국자폴구가자예그래도일러겠고

0: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두령이라고 불려주마.
1: 그러지.
0: 또 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용관과 헌원씨 영영으른 지갈 반전 싸움 등작대 무치 우장난 사로 잡든 당목 싸움 주나라 쇠진 천지 분분한 축추 싸움 위북 친왕들 근 후에 점식 산동 육국 싸움 봉기 제장 꾸전하다 발견 풍진 초한 싸움 70의 전 공이 없다 황도령 국협 싸움 통일 천하 언제 갈고 위한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후한 뭐를 보지 왜꼬라와 적병 싸움 이아서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 기막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먹으리와 벽일 대전 시사를 째

0: 제대기지.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찌또이 들었지 하자느냐. 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회심 걱정을 허월증어
1: 아주 제
0: 떴다 정감하기
1: 타치하이
0: 월명심야 고요한디
1: 어째하이
0: 남찬을 부릅 쓰고
1: 타치하이
0: 판공중 흑하 동동
1: 타하이
0: 높이 울고 가지 조조가 보고서 묻는 말이
1: 아주 다
0: 처가마귀 유하명고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 밝음에 별이 드무니 이 가마귀가 새벽인가 하야 나무로 떠서 오나 보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취흥이 돋.

0: 월명성이에 오자기 남미 거리 요수 삼자배 무지가 아기댕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자오대 월명성이에 오자기 남기호고 요수 삼자배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힘전시에 불길주로 서이다.
1: 그렇지.
0: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요. 너희놈, 니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한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호고 유복이를 죽여놓으니 근데 아니 불쌍거랴.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목계우미오 현쇄전선 필수호고 체결군병제 쪽하야 조조 두선에 높이 얹어 소류대장을 본발할지 소리의 증역 종목의 후금이요 전역중 장합이요 좌엽중 분빙이며 우엽중 여통 후엽중 휴근이라 독질의 전사빠 서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오 우사빠 허윤이며 수를 근접사 하돈이요 종이요 좌회장이 허저 장유라 이제는 발방원 관기청창 이천금목 목시등계 가선점마 견제쟁선종 동공병 총토족주며 군법부대 관초고등기급 욕제를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여청유라 가중제 탈퇴연 척불의 급강이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강은선 피대전선 동기법으로 여원선 평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이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지니 먼저 탈 것이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야 싸움을 재촉할제
1: 그러지
0: 그때 오너라 조유란
1: 다이조제
0: 신세를 가만히 살피더니 광풍기 홀기 허광

0: 조용 연상 치고간이 화공할 징조로대 통남풍이 없었으니 욕파기 하야 한 소리 크게 하고 토해음을 기색이 가련히 보다 조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이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조요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조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 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조요를 주니 조요 받아본 줄 거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을 써서 준 겁니다. 조요 탐북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내 할 일 다 혼 후에야 어찌하오리까마는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판게 듣고 백장조를 정솔 120층분원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담평산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남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단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기를 증구서 적파파리 부척이로다 하길책 28 수각새끼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효룡낙토고 보로다 포창령 지용하여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 체면 얻기에는 해유복석 연저유로다 차견무지하여 북방 얻기를 세우고 서방 체면 뱉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하여 서방 뱉기를 세우고 남방 체면 홍기에는 단양장막 녹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대하도나 억서 그린 발대 64 배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퉁투리시 종사길 가기를 속발관대하고 검은 낙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

0: 양양화야 다나 24일은 각각 정기 보건 대극장 장망호 백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다시 공명하는 목욕체계 정의하고 전주단발 시대를 백모 단당에 이르러서 노숙 손을 잡고 여보 작용해 작용 진중 내려가 공그르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피는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챙하고 누굴 보낸 후 수단 장졸르게 엄속 대격을 얻어 풀어 전이 방위하며 풀어 실군 나는 나며 풀어 교두 접이하며 풀허 대경 소개하라. 만일 위정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그때여 공명한 환보주 탈해올라 분양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붉은 발 벗고 학창글을 거듭 거듭

0: 그럼 그렇지. 치지의 차산 중이여도 충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 나로 쫓아가니 반경 청파 대어른마다 물결은 흉흉언디 공명의 내거 종조 무커처여를 소조를 불러서기 놈 소조라기에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지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시 강아름백인데 양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를 학는 듯한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거룹에 통강의 진리탄 흥자룽 낙지대 후상자를 쏘고 평상궁 가는데 찐반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벗고 창황 문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지 그 배가 안에서 대정기 오뚝 다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섬이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타고 상류로 가더니 옳다 그것이 공덕이다 날렌 배를 잡아타고 이놈 상화기에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댕그렁 비우기 물에 풍덩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까딱 그다가는
1: 그러지
0: 오가 평화

0: 방울을 바라보니 우강정 올 듯 남대 흰 부채 뒤져 그저 공명이시 본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하는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한 마음대 이무 아는 바라 후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목 못 떠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 할 말이 있사오니 잠깐 머무소사 자룡이 포를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에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적에서 터오리다 공명이 말류어대 아니 그난 양구 화찌를 생각하고 죽이듯 마르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포를 잡고 선미 오뚝 다섯 기름 서승 정봉어 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국이 많았거든 의리를 생각장고 해코도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거나 양국 화치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아메들을 죽이든 안거니와 나우스까지나 내보아라 가는 데 머무르고 등비에 바라보면 백보아래가 두둔마들 장공 철전에 매겨 비정이 바라고 흉어 복질하여 대두를 속이고 호모백어들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물만 타고 삼지 힘을 올려 공연을 딱 개비다식 정길발 깍지소를 뚝 깨지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펴겨라 담배 돗대 철컥과 제끄부리가 오던 배가 로즈 물결이 되차 솟을 광풍에 빗물이
1: 빙빙빙빙빙빙빙빙
0: 물결은 우리를 공출해

0: 장조를 차례로 분발은 나 경화 장소한지 필요옹 파선지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그날이고 보림 갈 때 숲에 둔병 매복을 하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음사라야 사로잡으라 기가
1: 할수
0: 거기 장군 장인덕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산 둥구 호루곡에 분명내 폭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반복이 돌아연 기다릴 것이 네 검사라야 사로잡아라 비방비축 유봉을 불러들여
1: 아이 좋다
0: 너희는 각각 모다 천산 타고 강산 그가빠 얼리 뜻답해 구르 기계 들러서 오너라
2: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한장수 들어온다 한장수 들어온다 이난 윈고하니 한수 정우 관공이라 통희눈 보릅 뜨고 삼각수 그 사려 청룡도 빗개 들고 흥현지 들어와 큰소리로 여짜오디 정장모와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온디 오늘날 대전시에 찬난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오 관우가 화가 다뿍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할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어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라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1: 그러지.
2: 장군께서는 화룡도소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 내고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안 오면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그리 아오 맛 군령장에 두착함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주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청도로 행구를 하는 뒤 행군 절차가 꼭 이러겠다 청도길을 버려놨는데

0: 동각부스가흑원주흥문안상황지표미금관사단장칭안사파리아사제기두산호두사시약두사중사면차구간에우영지집산상국내진제리두사다루칭병후사당부각투성으로좌레르르르르르서서마대로가는것도희색은저원이오금광은요상이라 위험이 넘보고 살기가 대군행찬원 세상이 너도 좀 보는지라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요 용병 간신차로 번구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그때 적벽강 조준한 장대상그가 비안주체 금물 어루마리시며 이봐 창조를 틀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베고 여포사로 잡아 사해를 평정하니 그까지 철우리라 하늘이 나를 위하여 복음이 존경하지 없지 아무리 촉을 쏜다 천국이 여자오대 분분한 융동 때에 동남풍이 이현진 비지의 방을 허사비대 조주허허 웃고 대답하되 동제 일행이 희생하니 기후 동남풍과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기 약속을 기다릴제.
1: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입니다. 적벽대전인데요.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조는 분명히 본인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계, 오나라 장수 중 굉장히 대단한 장수가 본인한테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내 군사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조가 뭔가 이 조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계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배를 끌고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잘 보면은 배가 뭐 군량이라든지 뭐가 많다 보면은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배가 그 말인 즉슨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타 있는 거고 군량이라든지 그런 식량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복병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그 대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 오나라 황계는 이시화성 그날이고 청룡아기 인기상 상승도 높이 달아오가 저울 바람을 맞춰 치곡총 소리하고 흐르지 떠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대희하여 창졸다려 이른 말이 정우가 니 보아라 황공보기 나를 위하여 양촌 반지 실컷 절대 온 챙가지고 가니 보아라. 대소근이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신은 배량면 선체가 온중헐티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허니 만일 그 속에 간게 있을진데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나서 그래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세 가라. 문빙이 호뚱 나서 자기 오는 배 거대 빼요 승상님 경 전에는 진 안으로 들이지 말랍신데 이 말이 치든 마든 뜻밖 사람계가 태그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고확보 승기전과 뜻뜻뜻다 발소리 두둥 내고 치며 좌우각선 무대 동남풍의 배리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벗산 천지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벗산 세 번을 불로 치니 화렴이 종 풍성으로 물결은 줄렁전선 뒤 도토대 와지근 용종할 때 노사 옥배 우비 사파 다리 쪽 반행장 망어가 보대가 부리가 풍 기치 펄퍼 장막 쪽쪽 화전 궁전 당파장과 깨진 통도 고급한

간구치 없고 척벽 간기기 불빛이 난리가 아니니 가려라 손에 백만 군병을 딸도 때도 못하고 몸이라 꼼짝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막고 장이도 들려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베 죽고 맞아주고 외타 죽고 성내 죽고 들랭거리다 죽고 복장 털고 살에 맞아 뿌리가 푹 맞아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치실로 죽고 치담으로 죽고 무섭게도 빠졌어 따져 뒤져 무사급사 몰사야 다리도 작심 부러져 죽고 죽고 보느라고 죽고 나아주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때때 그래를 공굴다 아불산 낙상하야 가삼 쾅쾅 두다리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없이 죽고 허위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딱 큰 놈은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두 번 숨어지를 보시리 고치러

관에 먹고 죽으려고 피상산에 떠니라 와삭와삭 깨물어 먹고 눈에 가서 푸 빠져 죽고 또 한두 번 돛대 끝으로 키 올라가던 밤에 아이고 하나님 딸은 3대 독자 외아들이와 제

0: 또한 놈은 그 동해 한가흔 치하고 치주를 한장을 믿어 죽고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운 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어이. 치던 것이었다. 아이고, 직사 몰사 대해 소중기 법문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들은 더럽 불뇨 적극 조총기 암동 담나게 도성구 독반을 저병 풍파에 떠나갈 때 1등 병장이 쓸 때가 없고 날린 창수가 무용으로 화전공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게베레 저기서도 피게베레 허주 장루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전방지 죽달한 날지 황화연 무릇수가 조차오명 외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죽으라 선봉대장 황계라 호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이 마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주 제기간대 남다른 초조란 눈치가 진정 초조니래 광기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이 초조니래 초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듯 끝할 정달 도망가자 장루아를 급히 쏘니 황기 맞아 물에 가 전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근저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라 할 적어 초조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가 난 똥 싸겠다 여봐라 증가 예. 조요도숙이 축지법을 보다 주헐 알았다 이 바른
1: 그러지
0: 오늘 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닌가고 적벽강으로만 뿌두호둥
1: 얼씨구
0: 뿌두호둥 들어간지 이것이 웬일이냐 자오대 스상님 말을 거꾸로 다 언제 올게 다그느냐 말 보가지만 쑥 빼다가 헐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장황분유 도망을 갈제
1: 다
0: 샘만 포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날아가도
1: 다
0: 폭댕긴가 의심을 보고
1: 다 좋지
0: 낙엠만 헛쓱
1: 헛쓱
0: 떨어져도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옮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우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줘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줄은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 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으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다리 싸가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을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싸다다 섞, 이거 서,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해고 가을떡 해고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 고물하고, 이거 팥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찾아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이제 태우지는 말고,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들어가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찝으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빠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0: 어른들 돌아가시고 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왔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을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 양부터 두껍게 올려. 이렇게 찔러봐서 여기 하얀 가루가 안 묻으면 익은 거예요. 가루가 안 묻으면 다 익은 거예요.

0: 보십시오.
1: 여기 상주시도
2: 무가 무수요. 저걸 때부터 몇 마디 했어요.
1: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그거.
3: 그날 떡들에
1: 먹어요. 그날 떡들을 많이 해.
2: 아저씨들
3: 남자들 밥 먹어요.
2: 아침 먹고서
3: 저녁을.
2: 지게팀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
3: 아홉 집
2: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3: 여자들
2: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1: 밥은 일찍 해 먹고.
4: 예.
1: 밥은 네시경에나 세시경에.
3: 세시경에.
1: 빨리 가서 많이 했어요.
2: 가난할
1: 때.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떡도 쌀액도 많이 해 먹었지.
5: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술떡.
3: 제주도 갈 때?
2: 제주도 갈 때?
5: 옛날에.
3: 제주도 갈 때 무술떡
5: 많이 갔어. 최은이라는 애 살았을 때.
3: 20년 동안 저 제주도 갔잖아요.
2: 20년 뒤에
5: 그 스탠거 해가지고 왔어.
3: 무술떡 해가지고 왔어.
5: 무술떡 해가지고 왔어.
2: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5: 그렇죠. 세은이라는 살아서 갔잖아, 우리.
1: 40년은 됐을겨.
5: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지. 돼지 잡아가지고.
3: 우리는
5: 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0: 밭도 농사 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강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살지. 국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 떼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 놓고, 위에다 물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1: 넣어서 죽어오기로 했는데
0: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를 더했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잡숴.
2: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없어도 맛없다 해도 돼요.
3: 맛있어요.
2: 무는 다 익었어요?
0: 네. 접시 끄냐? 응?
4: 반이 맞아? 안 맞아.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으니 현악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의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뭐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한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거가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기부로 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박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박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실래요?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3: 삼봉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봉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낚시.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4: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3: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3: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4: 그렇죠.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3: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4: 그렇죠.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 제가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4: 네. 네. 좋습니다.
3: 가보실까요?
4: 네.
2: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4: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3: 네.
4: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3: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4: 잘 보세요. 보여요.
3: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뭐 아, 이거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네.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0: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1: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0: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1: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0: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1: 그러면
0: 이렇게 아, 보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보고.
0: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1: 네, 보입니다.
0: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네.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0: 어? 지나가다.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0: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1: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1: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0: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1: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근데 이거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3: 앉으세요.
1: 오! 걸었어. 걸었어.
0: 잡혔어요.
1: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0: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1: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0: 오!
4: 장어다.
0: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아, 오, 터는데요?
0: 오!
1: 제대로 터는데?
0: 오!
1: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0: 오!
1: 쏘가리! 쏘가리!
0: 대박!
1: 와, 쏘가리가 나오네?
0: 이거 뜰채 없죠?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찬이 쌤 좀 받아주세요.
0: 네.
1: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셔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2: 장난 아니야.
0: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맛인 것 같아요. 네.
1: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2: 근데 진짜 맛있네.
1: 진짜 맛있네.

0: 저는 음악학을 공부한 김영비입니다.
1: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연극학을 함께 공부한 이고은입니다.
2: 저는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예술경영을 같이 공부한 윤세화이고요.
3: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이제 미술이론을 부전공한 조연희입니다.
4: 그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론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 글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걸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걸 놓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세화랑 같이 이제 공연전시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세화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당연히 이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세화한테 막 우다다다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세화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 팀으로 결성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또 바로 생각났던 사람이 이제 고은이었어요. 그래서 고은이 생각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은이랑은 이제 학부 때 같이 이제 학생 자치기구 인권위를 했었는데, 고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일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하지만, 한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비폭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팀원들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잘 지도해주는 친구여서, 우리의 조직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비랑은 이제 서로 이제 SNS로 소식을 보던 친구였는데, SNS상에서는 너무 약간 되게 글도 잘 쓰고 자기 할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바빠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너무 선뜻 함께 해주기로 하셔서 이제 넷이서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이제 4인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2: 제가 팀 통조림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었고, 보통 만화가들이나 작업하거나 글을 쓰는 분들이 마감에 쫓겼을 때 스스로를 감금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글을 촉박하게 쓰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뭔가 졸업을 앞두고 마감에 이제 시달리는 어떤 글 쓰는 삶이 이론과, 꼭 제가 전공한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과의 공통된 어떤 숙명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 마감을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팀 통조림이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넷이 이렇게 인원이 추려지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자신의 분야를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전한 공동체로 느꼈어요. 제가 충분하지 못한 어떤 역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직 끝까지 디벨롭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지식적인 허영 없이 정말로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저희 팀은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리더를 두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두가 N분의 1로 참여를 하고, 팀 리더가 하나 있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팀들보다는 좀 추진력이 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넷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저희 넷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공이 컸던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4: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되더라면 막 11시, 12시에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회의를 하게 되고, 어쨌든 결론에 이르기 위해 4명밖에 없지만 익명 투표를 해요. 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익명 투표를 하고, 막 6시부터 줌 켜가지고 4시간 동안 앉아서 글쓰기, 그리고 막 화면 꺼지면 어디 갔어 전화해가지고.
6: 각자가 감독관인 줄 알고 있지만 각자의 철장에 갇혀가지고 막 서로를 감시하는, 한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음 이런 느낌.
2: 아직 저희도 교차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지금도 실험 중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통된 주제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예술학과 미술이론의 어떤 교차하는 지점인 주제들, 그래서 뭐 기생이 없어라든지 근대 문화에 대한 어떤 글을 같이 리서치를 하고 텍스트를 쓰고 논지를 이제 토의를 해서 디벨롭을 시키고, 또 반대로 저 미술이론이면은 다른 전공인 음악학인 분하고 어떤 구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20세기 예술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시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4: 인물 자체가 되게 예술 종합적인 인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 명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과 수업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과를 부전공을 하던지 탁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전공하는 예술 외에 다른 예술들을 되게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교차 지점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어쨌든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각자의 사유, 가지고 있는 사유에 더해진다.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포괄하고 그걸 지시하기 위해 교차한다 혹은 교류를 한다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5: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분야 혹은 카테고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예술 문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지고 있는 방법론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똑같은 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 혹은 구성과 미술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차적인 논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왔던 모든 방식을 다 허물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차적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 혹은 교수님들이 해왔던 연구 방법들 혹은 역사적 지식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걸 넘어서 더 다양하게 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류이자 교차입니다.
1: 쉽고 간편한 예술 통조림 101, 그리고 부제는 예술 취향 스타트업 팩이라는 제목이 있는 이 책은 저희 이제 팀 통조림의 첫 정식 출간된 책이자 또한 작년에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네 명의 각자의 예술 베이스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술을 알고 싶은 사람, 예술을 취미로 드리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혹은 다른 장르에 관심은 있거나 혹은 아직은 정보가 없는데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떠먹여주면 좋겠다 싶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예술 사용설명서 혹은 감상설명서 등이라고 질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고 내가 이 질문에 답변을 원하는 섹션만 따로 골라서 읽으실 수 있고요. 통조림 원하는 거 골라 먹듯이. 뭐 예를 들자면 전시를 얘기를 하자면 전시 보러 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 전시 보러 갔을 땐 뭘 알아야 될까? 혹은 전시 즐기고 난 후엔 또 뭐를 알면 좋을까? 국악 공연도 마찬가지고 희곡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클래식 음악 공연 혹은 클래식 음악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각 비슷한 구성 순서로 마련을 해두었으니 각 장르를 개별적으로 읽으실 때도 용이하고 손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즐거운 콘텐츠입니다.
2: 저희 안에서 웬만한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넷 중에 아무도 그 전에 정식으로 출판을 해본 사람은 인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찾아보고 피드백 주고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요. 네네. 어쨌든 저희도 자라오면서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을 경험을 할 때의 어떤 낯설거나 불친절한 부분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궁금은 한데 물어보기는 조금 난감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만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서로가 해소해보고 싶은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전문인이라든지 뭐 비전공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듣고 경험하는 거는 모두가 하잖아요. 그리고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깊이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그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같이 해보자라는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주겠다라기보다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볼래? 재밌게 들어볼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저희가 또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5: 저희가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저번 가을에 처음으로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영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저희 넷 다 너무 만족했던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 저희를 직접 알리고 저희 책을 펼쳐보면서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기획 처음부터 출판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너무 부딪혀가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자 애증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얘를 잘 끌고 나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프로젝트 때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저희가 이제 101을 끝내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캔유캔을 했는데 캔유캔은 저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기획을 다 넣어서 4구성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교류적 글쓰기,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한예종 이론과 합격하기.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었는데 이거 4개의 기획이 다 저희가 놓치기에 아까운 기획들이어서 이 4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디벨롭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고 그래서 교류적 글쓰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면 좋을지 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소개해주고 싶은 공연 같은 거 아니면 글, 뭐 작품에 초대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걸 보고서 서로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를 처음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약간 실습같이 했어요. 그래서 영비 친구는 저희를 가지고 합창을 했고 이제 고은 친구랑 같이 희곡 읽기? 연기라고 할 수 있는?
6: 배우 수업
4: 같은 걸 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어쨌든 저희는 글로 하고자 하는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흘러가시자마자 그분들은 그분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김대원 성인이 여기 머무셨던 걸 알고 그 할머니가 김대원 성인이 그 소지품이 있었어요. 소지품. 몇 가지 뭐 책자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인데 그 소지품도 계속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녀는 다 해줬는데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필리핀 교구에 필리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람 김대원 성인이 여기서 머무셨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에서는 1984년 성인 만년 올라가시자마자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거기를 성지로 선포했어요.
1: In 1986, a statue of Father Kim Dae-gon was erected in Lulumboy, where he and his group had once stayed, in the presence of Cardinal Kim Soo-hwan of Korea and Bishop Cirilo Almario Jr. of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lso designated the site as a shrine. There are only three overseas shrines dedicated to Saint Kim Dae-gon. China, where he studied theology and was ordained a deacon. Macau, where he first set out on his journey to study abroad. And Lulumboy in the Philippines, where he stayed after leaving Macau. In that sense, the Lulumboy Shrine can also be seen as an important place where traces of Father Kim Dae-gon's life and faith remain.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0: 내가 여기다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뭐 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지어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 한국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지만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1: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ulumboy Shrine of Father Kim Dae-g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가속이라 하는 것은 불가무제라. 네 서름도 울만하다.
2: 그러지.
1: 또 한 군사 나오는디 그 중에 키 적고
2: 허이.
1: 머리 크고
2: 그러지.
1: 모으는 주먹 덕에 쥐터시험 그 살이고 이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의 송실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자놈 말 듣거라. 자애들 모두 다 졸리장부다. 위국 자폴고 가자. 예, 그래도 일러겠고 땀방.

0: 끝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 평생하니 요하 삼척 드득갈로 오한 양진 장수 머리를 선뜻 땡그렁 베어 들고 장끝 대도피 타락해 가서 부르면서 특신국 풍풍 올리며 본국으로 돌아올제 부모 형제 처자 원수 일가 친척이 반기하여 펄쩍 뛰었다 오며 다녀왔다 다녀와 저 완장 갔던 당군이 살아오니 반갑네. 이리 오하 이리 오라면든지 와 울며 불며 반기걸제 원쾌그릇당 기법을 보이면 그 아지 좋더란 말이냐 우지 발라면 우지 마라.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도령이라고 불려주마.
1: 그러지.
0: 또 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용관과 헌원씨 영역으로 지갈 반전 싸움 등작대 지우장난 사로 잡든 당록 싸움 주나라 쇠진천지 분분한 축추 싸움 위북친 왕들 근 후에 점식 산동 육국 싸움 봉기 제장 꾸전하다 발견 풍진 초한 싸움 70의 전 공이 없다 황도량 국객 싸움 통일 천하 언제 갈고 위한우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후한 월부지 외국으로 적벽 싸움 이아서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 기막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먹으리와 벽일 대전 시사를 째

0: 놈이며 흥망성쇠 제대기기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찌또이 들었지 허자느냐 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괜심 걱정을 하고
1: 아주 제
0: 떴다 정감하기
1: 타제하이
0: 월명심야 고요한디
1: 제하이
0: 남찬을 부럽 쓰고
1: 하지하이
0: 판공중 흑하 동동 높이 떠서
1: 까오 까오 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울고 가지 조조가 보고서 묻는 말이
1: 아주 좋다 지하이
0: 처가마귀 유하명고
1: 지하이
0: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밝음의 별이 드무니 이 가마귀가 새벽인가 하야 나무로 떠서 오나 보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취흥이 도도하야
1: 그러지
0: 월명성이에 오지야기 남비거리 요수 삼자배 무지가 아기대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짜오대 월명성이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 삼자배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전시에 불길주로 소이다
1: 그렇지.
0: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요 너희놈 니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한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유복이를 죽여놓으니 근들 아니 불쌍하랴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목에 우금이오 현쇄 전선 필수하고 체결군병제 쪽하야 조조 두선에 높이 얹어 소류 제장을 본발할지 소리의 증역 종목의 후금이요 전역중 장합이요 좌협중 분빈이며 우협중 여통 후협중 휴군이라 독질의 전사빠 서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요 우사빠 허윤이며 수를 근접사 하돈이요 조홍이요 좌회장이 허저 장유라 소진은 발방환 관기청창 이천금곡 목시등계 가선점마 견적쟁선종 동공병 총토족주며 군법부대 관초고도 기근 육제의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여청주라 가중제 탈퇴면 척불의 급근이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피리전선 동기법으로 연선 경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이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숭욱이었자오대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 의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 의지니 먼저 탈 것이니
1: 그러지.
0: 이런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제
1: 그러지.
0: 그때 오너라 조유란 신세를 가만히 살피더니 광풍기 홀기 허과

0: 조용 연상치고간지 화공할 징조로되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기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토해음을 기색이 가련히 보다 조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이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조요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1: 어머.
0: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한즉 바람이라 조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줄 거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을 써서 준 겁니다. 조유 탐북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오 성사는 제천이라
1: 아.
0: 내 할 일 다 혼 후에 어찌하오리까마는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판게 듣고 백장조를 정소 120층분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려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평산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남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 단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기를 증구서 적파파리 부척이로다 하각일측 28 수각새끼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하면 해유복사견자 유로다 차견무지 하야 북방 길을 세우고 서방 지면 백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 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치면 홍기에는 단양정 막독사인이라 성주작지상 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층 중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대하도나 억서 그질 발개 64 배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퉁투리시 성일진 종사길 가길 속발관대하고 검은 낙토 봉기와 밥대주의 방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포 이포 풍진하고 천우 히비린 제칠성호대 이표 풍진하고 호자 히비린 봉보고 마구 후구 히비린 봉양로하야 단하 24일은 각각 증기보검 대극장 장왕호 백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다시 공명은 목욕체계 정의하고 전주담바 시대를 백모 단상에 이르러서 노숙 손을 잡고 여보 자경예 자경 진중 내려가 공그르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피른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챙하고 누굴 보낸 후 수단 장졸르게 엄속 대적을 얻어 불어 전이 방위하며 불어 실군 나른하며 불어 교두 접이하며

0: 만일 위정자 넌 품법으로 참하리라. 그때여 공명한 환보주 탄해 올라 분양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붉은 발 벗고 학창글을 그림 거둔 중충흐다 딱 붙이고
1: 다이 좋지.
0: 장막 밖으로 샌듯 퉁퉁 남병사들을 넘어 상주를 받아보니 강찰은 우락하고 새별이 동시 땅을 지들 비견단디
1: 좋지.
0: 오강편을 당도겐지 상산 조자중은 배마침 등대호과 선생오심을 기다리다.
1: 좋지.
0: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을 봐라. 선비의 퉁퉁 내려가 공명전 철하며 선생은 위방 친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1: 얼쑤
0: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 길 잡고 현주 완영 하옵시며 제장 군주리 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울러 일편 풍산에 손봉어 쳐달고 도용 도용 들어간다. 그때여 주인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앉아 군병 조발을 내비었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날 주유 노숙 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이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로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초에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응하여 서복으로 팔파 삽시간에 동남태풍이 이르기각이 와지근 우엄도 기폭판도 따기리리 전동아치를 하지 추유가 이모냥을

이 사람은 탈조하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우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죽여 부활하며 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0: 군사들은 얘기 저기가 이모 한 놓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혓장우대 공명은 모르나 바람을 얻은 후어 머리 풀고 발 벗고 이 너머로 가더니들 장수 포를 내어 그럼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충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나로 쫓아가니 반경 창파인데 어른 바다 물결은 흉흉언니 공명의 대거 종조 무커처여를 소조를 불러서기 놈 소조라기에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지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시 강하던 백인데 양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를 학는 늦은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을 거룩해 통강의 진리탄 흥자룡 낙지배 후상절월 소급함 성공 가는데 진반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 군주로 내려와 섬미에 다다르지 흡해가는서 이래 대정기 다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섬이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니들 옳다 그것이 공격이다 날랜 배를 잡았다고 이놈 상화기 이 배를 빨리 줘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뒷목을 댕그렁 비역이 물에 풍덩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까딱 하다가는
1: 그러지 하이
0: 하이 하이 우강에 펴가 흐르노 하이 고기밥이 되겠구나

바라보니 무강력 울듯 남대 흰 부채 튀지. 그저 공명이시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하는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한 마음대 이무 아는 바라 보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목 못 떠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 혈말 있사오니 개장간 머무소사. 자룡이 포를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에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조 꿰뚫어 오리다. 공명이 말류어대 아직 그날

0: 하지만 양화질을 생각하고 죽이든 말으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의 포를 잡고 선미 오뚝 다섯 기름 서승 신봉어 상은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니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곡이 많았거든 의리를 생각지 않고 해코도 따르느니 너희를 죽여 마땅코나 양국화치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아메들을 죽이든 안거니와 나우산이라네 보아라 가는데 머무르고 등비에 바라보며 백보아래가 두둔마들 장공 철전을 매겨 비정이 바라고 흉어복질하여 대두를 속이고 호모백어디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업을 타고 삼지 힘을 올려 공연을 딱 괴비다식 정길발 깍지소를 뚝 대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펴겨 도성 담배 도띠 철극과 찌끄부리고 오던 배가 로즈 물결이 되차 호슬 광풍에 빗물이
1: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0: 명반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말루함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불안지고 사공아 예
1: 좋다.
0: 돛 달고 놓쳐라.
1: 그러지.
0: 순복그 돛을 달고 용포여 떠나 간다. 아. 서성 정봉 겁주하여 보라와 이 사연을 해보니 주유 듣고 하리로써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도하자는 약속을 정한 뒤에 수륙군 분발할지 감정은 채 항줄 그나리고 조조 진중 들어가 거화 비호하라. 천영 으대사자는 각솔 삼천하야 학처에 매복하고 정병 군관 제1대한당 제2대주대 제3대장 제4대 진부 등은 300천선질자 파열하여 상부도독 주유 정부 서성 증봉 선봉대장 강계령 주유 군중의 호령그대 병법 기르기를 승화 여유운하고 일제에 응진하며 봉총 응봉하여 삼봉여장 도라고 하였으리 황계와선 그 화보와 황혼시 호령출을 각처에 청하라. 기가 하!
1: 헐쑥!
0: 시의 한나라 공명선생원 이려와 편주 알리저와 본국으로 돌아오니
1: 그러지
0: 1등 병자기 버련드니
1: 제하이
0: 거기 장군 장인덕과 진남 정군 조자룡 불해로 구보 견신더니 공병 또한 군중 탑배하고 태헌 주를 포긴 구워 장대상그가 비언저 당포상계 금고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경화 창소하니 필요옹 파선지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 갈대 숲에 둔병 매복을 하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음사라야 사로잡으라 기가
1: 할수
0: 거기 장군 장인덕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산 둥구 호루곡에 둔병매 폭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반복이 돌아연 기다릴 것이 네 검사라야 사로잡으라
1: 할수
0: 비방비 주봉을 불러들여
1: 아이 좋다
0: 너희는 각각 모다 천산 타고 강산 그가 빨리 떳떳해 구리 기계를 나서 오느라
2: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0: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한장수 들어온다 한장수 들어온다 이는 인고하니 한수 정우 관공이라 통희눈 부릅뜨고 삼각수 그 사려 정룡도 빗게 들고 흥현이 들어와 큰소리로 여짜오대 정장모와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온디 오늘날 대전시에 찬난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하냐오 관우가 화가 다뿍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할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어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랄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장군께서는 화룡도 서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 내고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오면 그는
2: 어찌 회피하오리까?
1: 제.
0: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헐. 그리하오. 맛 군령장에 도착함이 분명하니 헐.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주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헐. 청도로 행구를 하는 뒤 헐. 행군 절차가 헐. 꼭 이러겠다. 청도길을 버려놨는데

0: 박 무서갑 흑원주 흥문안상 황지표미 금구안상 단상 칭안상 파리안상 예기두상 코두상 세약두상 중사면 좌구간에 우영진 집사안상 국내진제리두상 다루칭병 효사당 부각투성으로 좌르르르 들어서서 꼬마대로 가는 것도 희색은 저원이오 금광은 효상이라 위험이 넘보고 살기가 대지 이라고 예군 행찬원 세상이 어둠 보는지라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요 용병 간신차로 번구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1: 그러지.
0: 그때 적벽강 조준한 장대상그가 못 피한지체 금물 어루마리시며 이봐 장조를 틀어서자 이내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베고 여포사로 잡아 사해를 평정하니 그까지 철우리라 하늘이 나를 위하여 도금이 본경하지 없지 아무리 촉을 쏜강 천국이 여자오대 분분한 융동 때에 동남풍이 이현진 비지의 방을 허삽니다 조주 허허 웃고 대답하되 동제 일행이 희생하니 기후 동남풍과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기 약속을 기다릴제
2: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입니다. 적벽대전인데요.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조는 분명히 본인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계 오나라 장수 중 굉장히 대단한 장수가 본인한테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내 군사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조가 뭔가 이 조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계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배를 끌고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잘 보면은 배가 뭐 군량이라든지 뭐가 많다 보면은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배가 그 말인 즉슨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타 있는 거고 군량이라든지 그런 식량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복병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그 대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 오나라 황계난 이시화성 그날이고 청룡아기 흰기상 상승곳 높이 따라오가 저울 바람을 맞춰 치곡총 소리하고 흐르지 떠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대희하여 장졸다려 이르는 말이 정우가 니 보아라 황공보기 나를 위하여 양촌 반지 실컷 절대 온다 챙가지고 가니 보아라. 대소근이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신은 배량이면 선체가 온중헐티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허니 만일 그 속에 간게 있을진데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나서 그래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색하라. 문빙이 호뚱 나서 자기 오는 배 거대 빼요 승상님 경 전에는 진 안으로 들이지 말랍신데 이 말이 최든 말이 뜻밖 사람계가 태그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고화보 승기전과 뜻뜻뜻다 바른 소리 두둥 내고 치며 좌우각선 무대 동남풍의 배리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벗산 천지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벗산 세 번을 불로 치니 화려비 종전 풍성으로 물결은 줄렁전선길 도토대 와지근 용종할 때 노사 옥배 우비 사파 다리 쪽 반행장 망어가 보대가 부리가 풍 기치 펄퍼 장막 쪽쪽 화전궁전 당파장과 깨진 통

관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산 냈더니라 와사와사 깨물어 먹고 눈에 가서 푸 아주 죽고 또 한두 번 돛대 끝으로 키 올라가던 바는 아이고 하나님 딸은 3대 독자 외아들이와 제

0: 한 놈은 그 동해 한가흔 치하고 치주를 한장을 믿어 죽고 또 한 놈은 그 통에 한가운 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어이. 치던 것이었다. 아이고, 직사 몰사 대해 소중기 법문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들은 더럽 불뇨 적극 조총기 암동 담나게 도성구 독반을 저병 풍파에 떠나갈 때 1등 병장이 쓸데가 없고 날린 창수가 무용으로 화전공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게레레 저기서도 피게레레 허주 장루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전방지축 달아날 지황지 화연 무릇수가 조차오명 외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죽으라 선봉대장 황계라 호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마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도 제기간대 남다른 초조라는 지가 진정 초조니래 황기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이 초조니래 초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듯 꿰탈 정발 도망가자 장루아를 급히 쏘니 황기 맞아 무리가 저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근저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라 할 적어 초조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 가다 똥 싸겠다 여봐라 증후가 예. 조요도숙이 축지법을 보다 주헐 알았다 이 말은
1: 그러지.
0: 오늘 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닌가고 적벽강으로만 뿌두호둥
1: 얼씨구
0: 들어라니 이것이 웬일이냐 자오대 스상님 말을 거꾸로 단 소원지 올게 타겠느냐 말 보가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장황분유 도망

0: 알아. 이거 너
1: 다
0: 폭당인가 의심불공
1: 다 좋지 현
0: 낙엽만 헛셋
1: 헛수
0: 떨어주동 주변기인가 의심을 해 흩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해반기를 탄생반사 도망을 간다

0: 기사님들은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여기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만에
1: 40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

0: 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1: 한강 잔시 루선. 各路线可以全天在所有的停靠站点自由上下车，方便您在首尔市的主要景点游玩，品尝美食，体验文化以及购物。希望您能够通过这些游玩项目在这里。
0: 呀，저런데너무멋지다
2: 아들 만나요.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바 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라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모란의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세상 모두 숨 죽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멀리 모란의 숨결이 불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한밤중에 홀로 경련으로 몸이 출렁이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절벽, 뭐 이런 벼락, 죽을 수도 있는 시간, 죽어가는 어떤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숨을 죽이고 꿈틀거리는 심장 홀로 모란만 남는 그런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망할 놈의 모란이 뚝 떨어지는 시간.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 김승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1살 때부터 50년 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희망이 외롭다, 봄이는 도마 위에서, 단무지와 베이컨을, 진실한 사람 등 11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언어 유희와 아이러니, 파라독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해방의 시약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제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이너리티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아무래도 여성이 마이너리티이고 한국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그렇게 아픈 마이너리티의 자리였죠.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는 희망이 외롭다 라는 시집에 그 실린 시인데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래도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앞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러한 부사예요. 즉 역전의 부사, 반전의 부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라는 역전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고유명사로서의 섬 이름을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젖은 낙엽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게 첫 구절인데 그렇게 가장 낮은 비탄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신이 만든 절대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명제처럼 명사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명제 이런 그 명사들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서 그 절대 명제를 통과해가는 어떤 인간의 동작, 의지, 지향성, 태도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꾸미는 말이 부사니까요. 부사는 유한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사로 동사를 변화시킨다. 부사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그 마이너리티 노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는 공포,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대의 그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우리의 불안을 항상 그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세계와의 충돌, 말하는 주체의 분열, 막 분노나 공포, 자살 충동, 막 파괴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목소리를 썼기 때문에 강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없는 한국문학사라는 시에서 한마디로 여류쥐벼룩이라는 말로 여성 시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 시인을 그냥 좀 높게 대접해준다는 의미에서 여류답지 않게 본질적인 문제를 쓴다. 여류시 치고는 이색적이다 등등의 그 비평을 남성 평론가들이 했던 시대인데 쥐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이 귀찮게 물어대는 비천한 미물을 말하겠죠.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혹평도 받고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문제를 열정으로 돌파해 온 것입니다. 이 돌파하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베네치아는 다 알다시피 정말 찬란한 물과 태양의 도시, 또 카이로 역시 사막과 태양과 피라미드의 도시. 너무 거대하고 굉장하죠. 그 도시가 거느리고 있는 문화적 배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인간의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의 서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네치아, 카이로의 찬란한 태양, 대운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그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아 다녀와서 굉장히 어떤 그 상상력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 쓰는 시기는 좀 이렇게 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모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언어의 상관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 나중에 시를 쓸 때 이제 메모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썼었나? 막 혹시 나무 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언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인 늘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도 좀 작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정말 해외 여행을 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이 팬데믹과 전쟁이 사라지고 인류의 모든 국경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으니 현악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의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한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것과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기부로 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카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박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박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 오.
4: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3: 삼봉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봉낙이란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3: 네.
4: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워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낚시.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4: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3: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3: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4: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3: 네.
4: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3: 네.
4: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3: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죠.
4: 그렇죠.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4: 네. 네, 좋습니다.
3: 가보실까요?
4: 네.
2: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4: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3: 네.
4: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3: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
4: 잘 보세요. 보여요.
3: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뭘 아,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3: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4: 이렇게 감아주고,
3: 네.
4: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3: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4: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3: 이런 식으로 보고.
4: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3: 네, 보입니다.
4: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3: 네.
4: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3: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4: 어? 들어가봐.
0: 어림도다.
4: 원리는 알겠죠?
3: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4: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3: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싯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4: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3: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4: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0: 입만 벌리면?
3: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4: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3: 그러니까요.
4: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앉으세요.
3: 오! 걸었어. 걸었어.
4: 잡혔어요.
3: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4: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3: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4: 오! 오
5: 장어다.
4: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아, 오, 터는데요?
4: 오!
3: 제대로 터는데?
4: 오!
3: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4: 오!
3: 쏘가리. 쏘가리.
4: 대박.
3: 와, 쏘가리가 나오네.
4: 이거 뜰채 없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들어 올릴게요.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제 끈으로 네, 그거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아.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What kind of vacation do you dream of? A quiet respite in a secret hideout deep in the mountains? Making memories by the sea is also a good idea.
2: 이거 손으로 빼는 거야? 놓쳤어! 놓치기만 해봐.
1: There is so much to see and try, and sometimes it's even more exotic than abroad.
3: 우리 신혼여행도 안 갔잖아. 여기 신혼여행은 그런 기분이야, 지금.
4: 행복합시다!
1: Mountains or seaside? Which one would you choose? Tan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s a top summer destination, thanks to numerous big and small beaches stretching along the long coastline. Mongsanpo Beach is one of the most scenic among them. This is where we met a couple that lives in this area and knows how to make the best of it.
5: 어디 가는 길이세요?
6: 여기 멍산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쪽에.
1: Each of the spouses takes a spot in the marsh and begins doing something busily.
7: 뭐가 있어요?
8: 그러면 타원형의 구멍이 나타나거든요. 맛조개가 숨어 있는 구멍이에요.
1: She sprinkles some salt on the hole. Just then, a razor clam shows up.
9: 그래서 안 잡고 그렇죠? 이렇게. 오, 생각보다 큰데요? 작지 않아요.
10: 이 아랫부분까지 다 나와야 해.
11: 맛쪽에는 같이 잡으면 싸워. 영역이다.
1: The couple says catching razor clams is the biggest joy to them. It makes them feel as if the entire marsh belongs to them only. But aren't they too quiet?
12: 조용히 그냥 편히 마시네요.
13: 예, 우리 말 안 해요, 그냥.
12: 왜요?
14: 서로 말하면 그건 연애지, 기대다 보는 게 아니에요.
1: There is a reason they love razor clams so much.
12: 선생님, 맛쪽에는 왜 잡으시는 거예요?
14: 서울살이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이 딱 하고 있으면 싹 없어져요. 그거에 반해서 1년이면 3, 40번 왔어요. 진짜로 미쳐갖고.
1: Because of the husband, who wanted to come to this beach frequently, the couple eventually moved to this area, even though they didn't know anyone here.
15: 장수 씨.
16: 아니, 문이 잠겨 있어서.
15: 잘 찾아봤네요.
17: 우리 장수 씨 부부인데요. 아, 저의 절친이기도 하고 약간은 스승이기도 하고.
16: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여기로 와요.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차는 있어. 문이 잠겼어. 그럼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17: 맞아.
16: 아이고, 몇 개를 잡아야지 오늘 맛쪽에 버터구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7: 오늘 한 100마리 잡아야 돼요.
12: 100마리.
18: 어, 저기 삐져 나왔어요.
12: 안 나와, 안 나와.
17: 어디 나왔어요?
16: 지금.
17: 와. 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1: With two more people giving a helping hand, the bucket is already full of clams. It's time to go home. But they have no regrets because they can catch more tomorrow. A pine forest by the beach. This is where the couple's house is located. It's right here. It looks very unusual.
4: 어서 오세요. 엄청 특이한데요?
14: 좀 동남아풍으로 꾸며봤어요.
1: After moving to the countryside, the couple had financial troubles. But thanks to the wife's idea,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m.
19: 저는 망해라, 망하면 서울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허락을 했지요.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14: 열심히 했어요.
19: 저희 집 메인이에요. 공용으로 쓰는 주방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도 같이 즐기세요.
1: This space resembles a tropical resort. They demolished old sinks and covered the roof with palm leaves. Now this place looks completely different. It's almost like being overseas. And food is essential for a good holiday.
19: 맛쪽에 버터구이.
1: Razor clams taste best when grilled in butter on an iron griddle.
4: 아, 진짜 맛있겠다.
19: 깜짝 놀라게 맛있어요.
4: 간은 따로 안 해요?
19: 간 하지 않아요. 딱 맞아요, 그냥.
1: Chewy razor clams taste delicious enough when grilled in butter without any other seasoning.
14: 삼겹살 구울 때 기름 떨어지니까 대부분이 다 끄실어서 먹잖아요. 고기가 틀려요.
1: 설거지. The moment Hongwoo places pork belly on the grill, it produces a mouth-watering sizzling sound. Not much is needed for a good respite. Just spending time with precious people in a place you like is relaxing enough.
14: Oh, 김 막걸리.
20: 좋은 선물 고마워.
14: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1: The first food they try is razor clams, which they caught firsthand. How do they taste?
4: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싶어요. 나 혼자 다 먹고 싶어.
14: 항상 김이.
1: After being treated to good food, the guests cook something to express gratitude for inviting them.
4: 너무 과해.
14: 좀
4: 너무 과해.
14: 약하게 했다. 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It's an unusual dish. Instant noodles wrapped in dried seaweed. What does this combination taste like?
19: 진짜 맛있어요. 김 향이 입을 다 감싸요. 완전 감싸고.
14: 남는 거 더 이게 더 맛있어.
19: 이거 맛있어. 더 맛있어.
14: 야, 이거 괜찮은데? 아니, 끓일 때보다 훨씬 나.
1: They have found happiness in what they love most.
19: 새롭게 시작하는 삶인 것 같아요. 둘한테서.
14: 제 2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 그래서 약간 도전하는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는 한번 살아보지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14: 나름 행복합니다.
1: You don't need to travel far to find happiness. And some people found their happiness in the mountains. Wanjugun in Jeollabuk-do Province is home to a forest of tall cypress trees. Shin Han-gyeol chose this place to spend his summer vacation.
4: 그럼 어디 가는
21: 길 따라 쭉 가면 이제 아버 집이 나와요.
4: 여기 산인데요?
21: 네, 산 안에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많이 놀랐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1: At the end of the path, a picturesque house comes into view. Is his father at home?
4: What's
0: 맛있어?
1: 응. Father and son greet each other with a warm embrace.
0: 원래 이렇게 안 하던데.
2: 항상 이스라엘이
1: 돼. 정말 좋네. This night by Hangyeol's father, Shin Sang-wook. It's small, but it has everything you need. When the door in the ceiling opens, a ladder leading to the loft appears.
0: 이 집을 지을 때 이 산의 주인이 저에게 특별하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붕의 각도였어요.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의 각도가 커야 되기도 했지만 예쁜 거예요. 지붕의 각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락이 나오게 됐어요.
1: Sang-wook wanted to build a house that would harmonize perfectly with the surrounding woods. But why did he decide to build a pretty house in the middle of the woods?
0: 숲속에도 해방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들끼리 이런 식으로 숲이라는 공간 안에 온전히 나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소파에 누워 있거나 이제 밖에서
22: 네. 한번 갈까요?
2: 네. 아, 두 분 오셨어요? 네.
1: This terrace is Hangyeol's favorite spot in the house.
2: 아버지랑 고기를 여기서 먹기도 밥을 먹기도 하고 소리를 그냥 들으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노래를 듣기도 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1: Just sitting down here is a healing experience.
23: 사방이 진짜 푸르네요. 초록초록.
0: 맞아요.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혼자 있는 조건에서 가장 성숙될 수 있는 생각들인데 이 숲은 그런 걸 제공하는 것 같아요.
1: Father and son take a stroll together in the lush summer fores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orests give us a chance to escape from the mundane and focus solely on ourselves.
0: 한결이는 뭘 바래?
2: 내가 어떻게 살고 뭘 해야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바라는 거지.
0: 그게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으러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집에 있는 것이 파랑새라고 이해하지.
1: Someday at the end of this difficult road, better times will come.

0: solace in nature. It's time for them to do just that. Just being together without doing anything special is enough. Another summer goes by.
1: Coffee 내리는 거 어때?
2: 재미도 있고, 그냥 생각해야 될 것도 막 생기고, 좋고 나쁜 거는 한 번에 보는 거.
1: 근데 하나만 보면 좋다 나쁘다만 남는데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가, 저것에 대한 대가만 있는 거야.
0: Father hopes that his son will live a happier and more comfortable life than he did. He offers his words of encouragement. Does Hangyeol know what his father means? On a rainy afternoon.
1: 어떻게 하면 좋네.
0: Hangyeol plays the guitar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0: 혹은 이 서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 나의 어떤 지점이 고민의 지점이고 즐거움의 지점인지가 선명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마 내가 이게 지금 대물림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1: When life is too much to take, there is solace at Father's home deep in the woods.

0: Manila, February 28th, 1842. To Father Legrégoire. Most Reverend Father, as I am about to set out for Joseon, I take this opportunity to write a brief letter to you. Around February 16th, Father Lebois decided that Father Mestre should go to Joseon with me. Knowing that this trip will be difficult, he is hoping that God will keep us safe.
1: And then, in April 1842, the Erigone finally departed from Manila and began its voyage towards Joseon. While sailing aboard this ship, Kim Daegeon encountered and learned many new things.
2: Kim Daegeon이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르고노에는 근대적인 기계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만원경, 또 이렇게 청량기 그런 걸 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과학을 접하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바다의 위력을 뼈저리게 보고 야, 이 군함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전쟁에 그것을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 뭐 온갖 군대를 다 볼 것 아닙니까? 우선 시신을 볼 거고 김대근이 그 일기에 그런 걸 씁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들, 전쟁의 처참함과 평화의 중요성.
1: However, during its voyage, the Erigone changed its original plan to head for Joseon. On August 29, 1842, the Treaty of Nanjing was signed between Britain, the victor of the Opium War, and China. Upon receiving news that the treaty was to be concluded, Captain Cecile changed course, setting aside the plan to proceed to Joseon and instead set sail for Nanjing. He then brought Kim Daegeon along as an interpreter to attend the signing ceremony of the Treaty of Nanjing. In this way, Kim Daegeon became the only person from Joseon to witness this historic event.
2: 그때 한국 사람이 아편 전쟁을 목도하고 난징 조약 현장에 있었어요. 김대문 신부가 그 배를 타게 되면서 신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역사적인 최대 현장에 본인이 목도를 하게 되고 전쟁 직후에 그 참담한 풍경을 보게 되고
0: The British forces arrived in Nanjing and landed troops on the mountains north of the city, intending to seize control of it. Chinese officials, upon witnessing this, were filled with fear and panic and sent envoys to the British to request peace negotiations. The British, having received this proposal, accepted it and concluded a peace treaty, which was signed on August 29th. The British forces lost 150 soldiers in the capture of the aforementioned Zhanjiang. The entire city was destroyed and filled with a foul stench.
1: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Nanjing,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ast Asia changed rapidly, and France's attention also shifted toward China. In addition, Captain Cecile's health issues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and the Erigone's planned voyage to Joseon was ultimately cancelled.
3: Cecil 함장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사실 조선에 들어가 가지고 프랑스랑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우리 무역 계약을 맺자라고 원했었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 비밀리에 하지만 내가 이번에 조선 네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랑 독점적으로 무역 조약을 맺을까 한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남경 조약이 조인이 되는 어떤 상황 안에서 굳이 조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이제 막 그 필리핀으로 다시 회항해서 돌아가요.
1: Afterwards, Kim Daegeon continued his theological studies in China. And in 1845, he was ordained as a priest there, becoming the first Catholic priest from Korea.
2: 가톨릭에서는 최초의 신부이기 때문에

0: 카톨릭 신자예요. 김대원 성인이 여기 머무셨던 걸 알고 그 할머니가 김대원 성인이 그 소지품이 있었어요. 소지품. 몇 가지 뭐 책자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인데 그 소지품도 계속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녀원 다 해줬는데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필리핀 교구에 필리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람 김대원 성인이 여기서 머무셨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에서는 1984년 성인 마녀 올라가시자마자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거기를 성지로 선포했어요.
1: In 1986, a statue of Father Kim Dae-gon was erected in Lulumboy, where he and his group had once stayed, in the presence of Cardinal Kim Soo-hwan of Korea and Bishop Cirilo Almario Jr. of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lso designated the site as a shrine. There are only three overseas shrines dedicated to Saint Kim Dae-gon. China, where he studied theology and was ordained a deacon. Macau, where he first set out on his journey to study abroad. And Lulumboy in the Philippines, where he stayed after leaving Macau. In that sense, the Lulumboy Shrine can also be seen as an important place where traces of Father Kim Dae-gon's life and faith remain.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0: 내가 여기다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손님 뭐 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은 항상한테 많이 알려야지만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1: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ulumboy Shrine of Father Kim Dae-g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사운드를 전해드리는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여기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1: 40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에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0: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1: 한강 잔시 루선. 各路线可以全天在所有的停靠站点自由上下车，方便您在首尔市的主要景点游玩，品尝美食，体验文化以及购物。希望您能够通过这些游玩项目，在这里。
0: 呀，저런데너무멋지다。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버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려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m-hmm.기억이 너무 뜬금없어서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모란의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세상 모두 숨 죽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멀리 모란의 숨결이 불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한밤중에 홀로 경련으로 몸이 출렁이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절벽, 뭐 이런 벼락. 죽을 수도 있는 시간, 죽어가는 어떤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숨을 죽이고 꿈틀거리는 심장 홀로 모란만 남는 그런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망할 놈의 모란이 뚝 떨어지는 시간.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 김승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1살 때부터 50년 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희망이 외롭다. 봄이는 도마 위에서.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등 11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언어 유희와 아이러니, 파라독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해방의 시약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제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이너리티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아무래도 여성이 마이너리티이고 한국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그렇게 아픈 마이너리티의 자리였죠.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는 희망이 외롭다 라는 시집에 그 실린 시인데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래도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앞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부사예요. 즉 역전의 부사, 반전의 부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라는 역전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고유명사로서의 섬 이름을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젖은 낙엽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게 첫 구절인데 그렇게 가장 낮은 비탄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신이 만든 절대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명제처럼 명사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명제 이런 그 명사들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서 그 절대 명제를 통과해가는 어떤 인간의 동작, 의지, 지향성, 태도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꾸미는 말이 부사니까요. 부사는 유한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사로 동사를 변화시킨다. 부사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그 마이너리티 노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는 공포,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대의 그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우리의 불안을 항상 그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세계와의 충돌, 말하는 주체의 분열, 막 분노나 공포, 자살 충동, 막 파괴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목소리를 썼기 때문에 강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없는 한국 문학사라는 시에서 한마디로 여류쥐벼룩이라는 말로 여성 시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 시인을 그냥 좀 높게 대접해 준다는 의미에서 여류답지 않게 본질적인 문제를 쓴다, 여류시 치고는 이색적이다 등등의 그 비평을 남성 평론가들이 했던 시대인데, 쥐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이 귀찮게 물어대는 비천한 미물을 말하겠죠.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혹평도 받고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문제를 열정으로 돌파해 온 것입니다. 이 돌파하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베네치아는 다 알다시피 정말 찬란한 물과 태양의 도시, 또 카이로도 역시 사막과 태양과 피라미드의 도시, 너무 거대하고 굉장하죠. 그 도시가 건드리고 있는 문화적 배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인간의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의 서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네치아, 카이로의 찬란한 태양, 대운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그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아 다녀와서 굉장히 어떤 그 상상력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 쓰는 시기는 좀 이렇게 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모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언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 나중에 시를 쓸 때 이제 메모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썼었나? 막 혹시 나무 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언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인 늘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도 좀 작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정말 해외 여행을 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이 팬데믹과 전쟁이 사라지고 인류의 모든 국경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4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도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위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6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뽐내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이제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루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 라운드마다 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피콜로 그 콩쿨이 제 첫 3라운드 콩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때 막 가슴이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너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서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색달랐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항이잖아요. 되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기교보다는 되게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양이 봄은 되게 약간 포근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그때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베레니코프 선생님한테 이제 마크도 받고 그런 게 이제 바이올리스트 김소연 언니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파벨 베레니코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음악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가들의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Sung-young Bank.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엔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하며 몸이 떠밀려갈 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빗물과 눈물과 오줌범벅이 되어 로프에서 풀려났을 때 내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던 구조대원을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 이상하고 뜨거운 여름에 대피소 한쪽에서 같이 훌라후프를 돌렸던 여자도 나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최은미입니다. 2008년에 데뷔를 해서 17년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장편 소설 2편, 그리고 중편 소설 1편, 그리고 3권의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단편 소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좀 쓴 게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왔던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기에 더 분리되어 버린 타인들도 있었고 또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또 그런 타인들한테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쓰게 된 작품입니다. 갖고 있는 좀 고전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사과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움의 정서랑 좀 더 닿아 있고 그래서 사과 다른 과일보다 사과에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후유증에 되게 오래 잠겨 있고 싶고 가능한 좀 안 빠져나오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의 미열 같은 그런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허탈감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허탈감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건 다른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거나 독특해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다 기쁜 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며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원고 송고 직후에 편집자한테 PDF 회신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올 때보다 탈고 직후에 송고하고 그 단편 소설이 발표될 그 잡지 지면에 앉힌 교정 파일이 올 때 그렇게 첫 회신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사실 15년 후에도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기꺼이 쓰면서 그렇게 편집자나 독자들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2020년에 9번째 파도 일본어판이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역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 일본의 오야마다 히로코 작가와 줌으로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일본 독자분들도 만났었고요. 9번째 파도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 소도시에 이제 불어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 독자분들이 이 소설 구상 동기나 어떤 취재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대담 당시에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너무도 큰 재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 후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여운에 남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년과 10대를 한국의 접경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등단 초기부터 이 접경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설의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편이나 장편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식전대포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이거는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요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참기름만큼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호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中间给调整了。
1: 이집말이집말이요뒷산이뭐산티미가
0: 이진뽕
1: 이진뽕이
0: 이진뽕
1: 응
0: 아그래서이진말이구나
1: 참이백제일참이하기전에담배먼저하고그다음에참이하고
0: 그조합장님이돈을얼마나잘벌었는지배가큰데그걸한 가죽가져가면은쌀한마만씩받아왔대요
2: 말만가먼
0: 저그때부터퍼지기시작해갖고이제여러동네에서이제참이를심은거예요
1: 우리밤낮접부치로댕겼어요
0: 때가72년도73년도
1: 나올때는여기올때는참이농사안지었어요참이농사는우리가내가제일먼저시작했어요먼저시작했는데막참이가나그길에서팔았거든요길에서팔았더니엄청잘팔았어요그래가지고는막서로그냥넣나해가지고그때부터시작이된거
3: 무서풀팔아서여덟지살아남
2: 그전에그냥심어가지고따먹고이랬어접을붙이니까막이렇게이만하고뚜껑고참도뚜껑고노랗고
3: 검사액이라는걸했어검사액
1: 저밭에가서고사지는거여기도했었어요
2: 어디가고사지뭐
1: 참외해놓고지는참외가이렇게달릴때해요잘되라고 피는거지집이를이렇게지어가지고집이를해가지고칭칭이렇게만들어가지고、네갖다세워놓고거기다가떡해다놓고고사지는시리즈갖다놓고막걸리갖다
2: 하는거는자기네식구가
1: 이제유지에서는안돼요안되고하우스에서만해가지고
0: 하우스는판판에좋은땅에다해야되는데
2: 끝나고덩굴거둬7월이제끝나고이제긴장하려면이제뽑아내잖아그때달린거요런게이제있으니까아까운거그냥절고놨다라
1: 참이장아찌개개보니까소금에다많이하더라된장에다가도해봤어요근데소금이더나
0: 저녀가지고꼬들꼬들말려가지고지장에다박으면진짜맛있어요
1: 이런오이이장아저기저걸거가비슷하게하면돼오이오이
0: 많이뿌려
1: 아니요배집은더많이안뿌려
3: 한두달있다가저밭도나도안돼서서울상해막올라가다팔리면서이거를
1: 오이하고비슷하니까한달이나두달있으면먹을수있어그래서부는사람도있고그냥하는사람도있고그렇더라고나는끓여서먹어봤어요

0: 저런 거 나와야 할 수
1: 있어요. 맛있어.
2: 야.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네. 아예 고춧가루 그만해.
2: 그만요.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거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급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어.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저기 놔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 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구멍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해.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집에서 하는. 아이고, 맛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Your 군사 하는 말이 가속이라 하는 것은 불가무제라. 네 서름도 울만하다.
2: 그러지.
1: 또 한 군사 나오는디 그 중에 키 적고 머리 크고
2: 그러지.
1: 모으는 주먹턱에 쥐터시험 그 살이고 이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의 송실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자놈 말 듣거라. 자애들 모두 다 졸장부다. 위국 자폴국 가자. 예, 그래도 일러겠고.

0: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도령이라고 불려주마.
1: 그러지.
0: 또 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지용관과 헌원씨 영영으른 지갈 반전 싸움 등작대 무치 우장난 사로 잡든 당록 싸움 주나라 쇠진 천지 분분한 초추 싸움 이북친 왕들 근 후에 점식 산동 육국 싸움 통기 제장 우전하다 발견 풍진 초한 싸움 70의 전 공이 없다 황도령 국역 싸움 통일 천하 언제 갈고 위한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후한 월보지 외국으로 적벽 싸움 이아서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히 막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머그리와 벽일 대전 시사를 째

0: 제대기지.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찌또이 들었지 하자느냐. 꽃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회심 걱정을 하고 뜨고
1: 아주 제
0: 떴다 적감하기
1: 타치하이
0: 월명심야 고요한디
1: 타치하이
0: 남찬을 부릅쓰고
1: 타치하이
0: 판공중흑아 동동 높이 떠서
2: 가오 가오
0: 울고 가지 조조가 보고서 묻는 말이
1: 아 좋다 지하이
0: 처가마귀 유하명고
1: 지하이
0: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밝음의 별이 드무니 이 가마귀가 새벽인가 하야 나무로 떠서 오나 보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취흥이 도도하야
1: 그러지
0: 월명성이에 오지야기 남비 허디 요수 삼자배 무지가 아기대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자오대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호고 요수 삼자배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힘전시에 불길주로 서이다.
1: 그렇지.
0: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요. 너 이놈, 이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한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유복이를 죽여놓니 근데 아니 불쌍하랴.
1: 아무
0: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복의 우미요 현쇄 전선 필수하고 체결군병제 쪽하야 조조 누선에 높이 얹어 소류 대장을 본받았지 소디의 증역 종목의 후금이요 전여총 장합이요 좌엽총 분빈이며 우엽총 여통 후엽총 휴근이라 독질의 전사빠서 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요 우사빠 허윤이며 수를 금접사 하돈이요 종이요 좌회장이 허저 장유라 이제는 발방활 관기청첩 이천금곡 목체등계 가선점마 견제쟁선종 동공병 총토죽주며 군법부대 관초고도 비탈 육제의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여청유라 가중제 탈퇴연 척불의 급근이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강은선 피대전선 동기법으로 유언선 평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지니 먼저 탈 것이니
1: 그러지.
0: 이런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야 싸움을 재촉할제
1: 그러지
0: 그때 오너라 조유란
1: 타이저제
0: 신세를 간만히 살피더니 황풍기 홀기허과 초채 황기는 강중을 따라 오지고 오진 깃발은 조유 연상치고건지 화공할 징조로되 통남풍기 없었으니 욕파기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토해을 기색이 가련히 보다 조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이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조요 병을 보지 좌우를 물리치고
1: 어이.
0: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한즉 바람이라 조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 허니
1: 어이.
0: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조요를 주니 조요 받아본 줄 거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라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을 써서 준 겁니다. 조요 탐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무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1: 아.
0: 내 할 일 다 혼 후에 어찌 아오리까마는 오백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무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판게 듣고 백장조를 정소 120층분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려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담평사로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한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삼층단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길의 증구성 적파파리 부척이로다 하길측 28수 각색기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교룡낙토고 보로다 포창령 지용하여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 체면 얻기에는 해유복석 연저유로다 차겸무지하여 북방 얻기를 세우고 서방 체면 뱉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하여 서방 뱉기를 세우고 남방 체면 홍기에는 단양장막 독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대하도나 억서 그리를 팔게 64 배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퉁투리시 종사길 가길 속발관대하고 검은 낙토 봉기와 박대주의 판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

빈 봉양화야 타나 24일은 각각 증기보건 대극장 장망500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다시 공명하는 목욕체계 정의하고 전주단발 시대를 백모 단상에 이르러서 노숙 손을 잡고 여보 자경예 자경 진중 내려가 공그르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비른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챙하고 누굴 보낸 후 수단 장졸 그게 엄속 대적을 얻어 풀어 전이 방위하여 풀어 실군 나는 풀어

0: 만일 위정자는 품법으로 참하리라. 그때여 공명한 환보도 탄해올라 분양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붉은 발 벗고 학창글을 거듭 총총흐다 딱 붙이고
1: 다이 좋지.
0: 장막 밖으로 샌듯 퉁퉁 남병사들을

0: 상주를 받아보니 강철은 우락하고 새별이 동실 동실 땅을 달비 비견단
1: 아 좋지
0: 오강견을 당도했지 상산 조자 중은 배마침 등대호과 선생 오심을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을 봐라 선비의 통통 내려가 공명전 철하며 선생은 위방 친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1: 얼쑤!
0: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안녕 하옵시며 제장 군주리 담 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울러 일편풍산에
1: 그러지.
0: 손봉어 쳐달고 도용 도용 따라간다 그때여 주인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앉아 군병 조발을 내비었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인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로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초여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능하여 서복으로 팔파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 일어기각이 과직근 우엄도 기폭판도 따그리리 전동아치를 하지 추유가 이모냥을 부드러워지 바란 간담이 톡 하고 지나를 지라 이 사람은 탈조하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우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죽여 후하는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너그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다를 묻지 말고 공명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 비명의 당도하라 공명을 지대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하이.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하이. 장차 유환이니 하이. 병신 불망하랴 서성은 배를 타고 청봉은 말을 두어 남병산 높은 봉계라는 뜻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하이.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 장사는 당풍잎하야 끈뜨러 책이장 막 동남풍에 벌레 기자 군사들은 얘기 저기가 이모 한 놓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얘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혓장우대 공명은 모르나 바람을 얻은 후어 머리 풀고 발 벗고 이 너머로 가더니들 장수 포를 내어 그럼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중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인데 오른바다 물결은 흉흉언니 공명의 내거 종조 무커처여를 소조를 불러서 이놈 소조라지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지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식한 아름백인데 양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를 학는 듯한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을 거룩해 통강의 진리탄 흥자룽 낙지대 후상자를 쏘고 평상궁 가는데 김반단의 힘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군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지 그 배가 안에서 대정기 뚝 따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섬이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니들 옳다 그것이 공덕이다 날렘배를 잡았다고 이놈 사공아기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댕그릇 미역이 물에 풍성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제 뒤져. 그저 공명이 씨 본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 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한 마음대 이무 아는 바라 무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봉 못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 얼마리 싸우니 예전간 어무소사 하룡이 포를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에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적에서 터오리다. 공명이 말류어대 아니 그난 양구 화치를 생각하고 죽이든 말으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포를 잡고 선미 오뚝다섯 기름 서승 정봉어

0: 갈대 숲에 둔병 매복을 하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음사라야 사로잡으라 기가
1: 할수
0: 거기 장군 창인떡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산 둥구 호루곡에 둔병매복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반복이 돌아연 기다리시니 검사라야 사로잡아라
1: 알쑤
0: 이방비축 유봉을 불러들여
1: 아이 좋다
0: 너희는 각각 모다 천산 타고 강산 그까봐 얼리 떳떳해 구르 기계 들러서 오너라
2: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한장수 들어온다 한장수 들어온다 이는 윈고환이 한수 정우 관공이라 통희눈 보릅 뜨고 삼각수 그 사려 청룡도 빗겨 들고 흥현이 들어와 큰 소리로 여짜오니 정장모와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오니 오늘날 대전시에 찬난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하냐오 관우가 화가 다뿐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할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라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1: 그러지.
2: 장군께서는 화룡도 서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 내고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오면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그리 아오 맛 군령장에 투착함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추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청도로 행구를 하는 뒤 행군 절차가 꼭 이러겠다 청도길을 버려놨는데

0: 동갑 국수가 흑고추 흥문안상 황지표미 금관상 단상 칭안상 파리안상 예기두상 코두상 세약두상 중사면창 구간에 우영진 집사안상 국내진제리 두상 다루칭병 교사당 부각두상으로 좌르르르르르서서 꼬마대로 가는 것도 희색은 저원이오 금광은 교상이라 위험이 있는 보고 살기가 대단하지 이러는 예군 행찬원 세상이 어둠 보는지라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요 용병 간신자로 번고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1: 그러지.
0: 그때 적벽강 조준한 장대상그가 높이 앉으자 금물 어루마르시며 이봐 창조를 틀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메고 여포사로 잡아 사해를 평정하니 그까지 철우리라 하늘이 나를 위하여 도금이 분명하지 없지 아무리 촉을 쏜다
1: 좋다
0: 천국이 여짜오대

오만 천선지 간 곳이 없고 척벽 간지 불빛이 난리가 아니니 가르라 손에 백만 군병을 날도 때도 못하고 몸이라 꼼짝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막고 장애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혼자 혼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죽고 외타 죽고 성내 죽고 들랭거리다 죽고 복장 털고 살에 맞은 뿌리가 푹 빠져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치실로 죽고 제담으로 죽고 문석에도 빠져서 따져 뒤져 무사급사 몰사하야 다리도 작심 부러져 죽고 죽고 보느라고 죽고 나아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때때 그래를 공굴다 아불산 낙상하야 가삼광광 두다리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없이 죽고 허위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헛된 놈은 딱 큰 놈은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숨어지를 보시는

밤판에 먹고 죽으려고 피상산 냈더니라 와삭와삭 깨물어 먹고 눈에 가서 푸 아주 죽고 또 한두 번 톳대 끝으로 키 올라가던 밤은 아이고 하나님 딸은 3대 독자 외아들이와 제

0: 이 포고루루루루루루 또 한 놈은 그 백전으로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통통통 나가더니 포향 쪽을 바라 봄예 아이고 아버지 이거 뭐지 포효 자식은
1: 그러지
0: 어리럽지 죽습니다 했지다시 배고니까 길다 무리가 푸 박금이 푸고루루루루루 또 한 놈은 그 동에 한가 흔치하고 치조를 한 장을 믿어 죽고 또 한 놈은 그 통에
1: 그러지.
0: 한가운 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어이. 치던 것이었다. 아이고, 직사 몰사 대해 호종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들어. 더럽 불뇨 적극 조총기암동 담나게 두송구 독반을 저병 풍파에 떠나갈제 일등병장 있을 때가 없고 날랜 창수가 무용으로 화전공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게레레 저기서도 피게레레 허주 장루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전방지축 달아날 황지화연 무릎수가 조차오면 외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죽으라 선봉대장 황계라 호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이바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도 제기간대 남다른 초조란 눈치가 진정 초조니래 광기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 초조니래 초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거들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듯 꿰탈 장달 도망가자 장루아를 급히 쏘니 황기 맞아 물에 가 전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건져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랄 적어 조조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가 난 똥 싸겠다 여봐라 증후가 예. 조요도 속이 축지법을 보다 그래 주헐 알아 이 빠른
1: 그러지
0: 오늘 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닌가고 적벽강으로만 뿌두호둥
1: 얼씨구
0: 들어간지 이것이 웬일이냐 자오대 스상님 말을 거꾸로 단 소원지 올게 타겠느냐 말 보가지만 쑥 빼다가 헐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장황분유 도망을 갈제
1: 다
0: 샘만 포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날아가도
1: 다
0: 폭백인가 의심을 보고
1: 다 좋지
0: 낙엠만 헛색
1: 헛색
0: 떨어져도 취

0: Manila, February 28, 1842. To Father Legrégois. Most Reverend Father, as I am about to set out for Joseon, I take this opportunity to write a brief letter to you. Around February 16th, Father Lebois decided that Father Mestre should go to Joseon with me. Knowing that this trip will be difficult, he is hoping that God will keep us safe.
1: And then, in April 1842, the Erigone finally departed from Manila and began its voyage towards Joseon. While sailing aboard this ship, Kim Daegeon encountered and learned many new things.
2: 김대건이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르고노에는 근대적인 기계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만원경, 또 이렇게 청량기 그런 걸 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과학을 접하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바다의 위력을 뼈저리게 보고 야, 이 군함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전쟁에 그것을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 뭐 온갖 군대를 다 볼 것 아닙니까? 우선 시신을 볼 거고 김대근이 그 일기에 그런 걸 씁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들, 전쟁의 처참함과 평화의 중요성.
1: However, during its voyage, the Erigone changed its original plan to head for Joseon. On August 29, 1842, the Treaty of Nanjing was signed between Britain, the victor of the Opium War, and China. Upon receiving news that the treaty was to be concluded, Captain Cecile changed course, setting aside the plan to proceed to Joseon and instead set sail for Nanjing. He then brought Kim Daegeon along as an interpreter to attend the signing ceremony of the Treaty of Nanjing. In this way, Kim Daegeon became the only person from Joseon to witness this historic event.
2: 그때 한국 사람이 아편 전쟁을 목도하고 난징 조약 현장에 있었어요. 김대문 신부가 그 배를 타게 되면서 신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역사적인 최대 현장에 본인이 목도를 하게 되고 전쟁 직후에 그 참담한 풍경을 보게 되고
0: The British forces arrived in Nanjing and landed troops on the mountains north of the city, intending to seize control of it. Chinese officials, upon witnessing this, were filled with fear and panic and sent envoys to the British to request peace negotiations. The British, having received this proposal, accepted it and concluded a peace treaty, which was signed on August 29th. The British forces lost 150 soldiers in the capture of the aforementioned Zhanjiang. The entire city was destroyed and filled with a foul stench.
1: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Nanjing,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ast Asia changed rapidly, and France's attention also shifted toward China. In addition, Captain Cecile's health issues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and the Erigone's planned voyage to Joseon was ultimately cancelled.
3: Cecile 함장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사실 조선에 들어가 가지고 프랑스랑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우리 무역 계약을 맺자라고 원했었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 비밀리에 하지만 내가 이번에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랑 독점적으로 무역 조약을 맺을까 한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남경 조약이 조인이 되는 어떤 상황 안에서 굳이 조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이제 막 그 필리핀으로 다시 회항해서 돌아가요.
1: Afterwards, Kim Daegeon continued.

0: to private ownership.
1: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개인 집에 있었어요. 개인 집인데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 200주년 때 성인 반열에 김단선이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자마자 그분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김대원 성인이 여기 머무셨던 걸 알고 그 할머니가 김대원 성인이 그 소지품이 있었어요. 소지품. 몇 가지 뭐 책자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인데 그 소지품도 계속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녀원 다 해줬는데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필리핀 교구에 필리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람 김대원 성인이 여기서 머무셨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에서는 1984년 성인 반열 올라가시자마자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거기를 성지로 선포했어요.
0: In 1986, a statue of Father Kim Dae-gon was erected in Lulumboy, where he and his group had once stayed, in the presence of Cardinal Kim Soo-hwan of Korea and Bishop Cirilo Almario Jr. of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lso designated the site as a shrine. There are only three overseas shrines dedicated to Saint Kim Dae-gon. China, where he studied theology and was ordained a deacon. Macau, where he first set out on his journey to study abroad. And Lulumboy in the Philippines, where he stayed after leaving Macau. In that sense, the Lulumboy Shrine can also be seen as an important place where traces of Father Kim Dae-gon's life and faith remain.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1: 내가 여기다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손님 뭐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수 있게끔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은 한국사람한테 많이 알려야지만이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할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0: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ulumboy Shrine of Father Kim Dae-g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섞어라!

특기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으니 현악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의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궁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한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거가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한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 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기부로 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박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박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5, 7명, 5개. 7명. There's one thing you have to remember. When counting like this, the last letters aren't pronounced. It's han instead of hana, tu instead of tu, se instead of set, ne instead of net, and sumu instead of sumul. It's han instead of hana, tu instead of tu, se instead of set, ne instead of net, and sumu instead of sumul. For example, you would say 사과 한 개, 사과 한 개. 학생 두 명, 학생 두 명. Or 고양이 세 마리, 고양이 세 마리. Let's look at how Aaron and Alexa use numbers in their everyday lives.
1: Jam, 포도 잼, 블루베리 잼, 딸기 잼. 오.
2: 딸기 잼 한 개 들어요?
1: 아니요.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게 세 개, 저거 네 개 주세요.
2: 잼을 열 개요? 어디서 잼 파티를 하나요?
1: 선물해요.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습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물을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우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줘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손질 잘한 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졸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 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으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토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가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싸다다 소 이거 소,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해고 가을떡 해고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서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 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이제 태우지는 말고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들어가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니까 잘 해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귀찮은 것 같고.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아무것도 응. 두껍게 먹어.

0: 무시요.
1: 무가 무수요. 저걸 대고 제 말 했어요.
2: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뭐.
3: 그날 떡들에
2: 먹어요. 그날 떡 많이
1: 아저씨들
2: 남자들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1: 지게 팀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
4: 아홉 집
1: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방을. 여자들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2: 밥은 일찍 해 먹고.
5: 예.
2: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빠져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2: 때 쌀액이 빠서 많이 먹었지. 흰떡도 쌀액이 좀 많이 빼고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또 무수떡.
3: 제주도 갈 때?
1: 제주도 갈 때?
4: 옛날에.
3: 제주도 갈 때 무수떡을
2: 20년 먹었어요.
4: 최은이라는 애 살았을 때.
3: 20년 먹었어요. 저 제주도 갔자 그랬어.
1: 20년만 되고.
4: 그 스탄도 해가지고 갔어요.
3: 무수떡 하는 거지.
4: 무수떡 해가지고 갔어.
1: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2: 40년은 됐을겨.
4: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돼지 잡아가지고
2: 가지. 우리는
4: 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0: 저 빠다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 우선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마한 시루에다가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 먹을 건다 해야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 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살지. 국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한 그릇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1: 넣어서 주먹기로 했는데
0: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우유기를 더 했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잡숴.
2: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없어도 맛없다 해도 돼요.
3: 맛있어요.
2: 무는 다 익었어요?
0: 네. 접시 끄냐?
4: 응? 반이 맞아? 안 맞아.

0: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Enough.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2: Your 군사 하는 말이 가속이라 하는 것은 불가무제라. 네 서름도 울만하다.
3: 그러지.
2: 또 한 군사 나오는디 그 중에 키 적고 머리 크고
3: 그러지.
2: 모구는 주먹턱에 쥐터시험 그 살이고 이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의 송실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자놈 말 듣거라. 자들 모두 다 졸장부다. 위국 자폴국 가자.

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 평생 하니 요하 삼척 드득을 갈로 오한 양진 장수 머리를 선뜻 땡그렁 베어 들고 창끝 대도피 타락해 가서 부르면서 특신국 풍풍 올리며 본국으로 돌아올제 부모 형제 제자 원수 일가 친척이 반기하여 벌쩍 뛰었다 오며 다녀왔다 다녀왔어. 저 완장 갔던 당군이 살아오니 반갑네. 이리 이리 오하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울며 불며 반기 걸제.

0: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두령이라고 불러주마.
1: 그러지.
0: 또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용관과 헌원씨 영역으로 지갈 반전 싸움
1: 좋다.
0: 등작대 무지우장난 사로 잡든 당국 싸움 주나라 쇠진천지 분분한 축추 싸움 위북친왕 늙은 후에 점식산동 육국 싸움 통기지장 꾸전하다 발견풍진초한 싸움 70여전 공이 없다 황두령 국격 싸움 통일천하 은지할구 위한우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후할월보지 외국으로 적벽 싸움 이아스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 기막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먹으리와 벽일 대전시

0: 다들 이제
1: 다
0: 승부를 위한 손약주 어제 최강기요 양등 적강기다 평가칭함이며 흥망성쇠 최대기기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찌또이 들었지 허리 아느냐 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회심 걱정을 허월증어
1: 다 좋지
0: 떴다 적감하기
1: 다 제하이
0: 골명심야 고요한디
1: 다 제하이
0: 남찬을 부릅 쓰고
1: 다 지하이
0: 판공중 흑하 동동
1: 다하이
0: 높이 떠서
1: 다
0: 까오
1: 어이
0: 까오
1: 어이
0: 까데데데데데데데데
1: 다하이
0: 울고 가지 조조가 보고서 묻는 말이
1: 다 좋다 헤이 지하이
0: 처가마귀 유하명고
1: 지하이
0: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밝음의 별이 드무니 이 가마귀가 새벽인가 하야 나무로 떠서 오나 보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취흥이 도도하야
1: 그러지
0: 월명성이에 오지하기 남이 허리 요수 삼자배 무지가 하기다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짜오대 월명성이에 오작이 남비호고 요수 삼잡의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힘전시에 불길주로 소이다.
1: 그렇지.
0: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요. 너 이놈, 네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한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유복이를 죽여놓니 근데 아니 불쌍하랴.
1: 아무
0: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목에 우미오 현쇄 전선 필수하고. 체결군병제 쪽하야 조조 두선에 높이 얹어 소류 대장을 본발하지 소리의 증역 종목의 후금이요 전역중 장합이요 좌엽중 분빙이며 우엽중 여통 후엽중 휴근이라 쪽지의 전사빠서 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요 우사빠 허윤이며 수류 금접사 하돈이요 조홍이요 좌회장이 허저 장유라 이제는 발방원 관기청첩 이천금곡 목시등계 가선점마 견제쟁선종 동공병 총토죽주며 군법부대 관초고등기가 육제를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여청유라 가중제 탈퇴면 척불에 급거니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강은선 피대전선 동기법으로 유언선 평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지니 먼저 탈 것이니
1: 그러지.
0: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야 싸움을 재촉할제
1: 그러지
0: 그때 오너라 조율한
1: 다 좋
0: 신세를 가만히 살피더니 황풍이 홀기호가 초채 황기는 강중을 따라 오지고 오진 깃발은 조유 연상치고 간지 화공알 징조로대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기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토혈을 기색이 가련히 보다 조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조요 병을 보지 좌우를 물리치고
1: 어이.
0: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한즉 바람이라 조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 허니
1: 어이.
0: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조요를 주니 조요 받아본 줄 거였으되 육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을 써서 준 겁니다. 조유 탐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무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1: 아.
0: 내 할 일 다 혼 후에야 어찌하오리까마는 오백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무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1: 아.
0: 조유가 판게 듣고 백장조를 정소 120층분원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려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담평사로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한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삼층단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길의 증구성 적파파리 부척이로다 하길치기 28수 각색기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교룡낙토고 보로다 포창령 지용하여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체면 얻기에는 해유복석연저유로다 차견무지하여 북방 얻기를 세우고 서방체면 뱉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하여 서방 뱉기를 세우고 남방체면 홍기에는 단양장막 독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대하도나 억서 그지를 팔게 64 배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퉁투리시 종사길 가길에 속발관대하고 검은 낙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

영양화야. 타나 24일은 각각 정기보급 대극장 장망500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다시 공명하는 목욕체계 정의하고 천주단발 시대를 백모 단상에 이르러서 노숙 손을 잡고 여보 자경에 자경 진중 내려가 공그르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피른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챙하고 누굴 보낸 후 수단 창졸 그게 엄속 대적을 얻어 풀어 전이 방위하여 풀어 실군다.

0: 땅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다. 이 충문 조화야 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헤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붉은 발 헛고 학창글을 그림 거둔 총총 흐다닥 붙이고
1: 다이 좋지
0: 창목 밖으로 샌듯 퉁퉁 남병사들을 넘어 상주를 받아보니 강철은 우락하고 샛별이 동시 땅을 지들을 달빛이 견단디
1: 좋지
0: 오강천을 당도했지 상산초자중은 배마침 등대호과 선생오심을 기다리다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을 봐라 선비의 퉁퉁 내려가 공명전 철하며 선생은 위방 친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완영 하옵시며 제장 혼조리 담사하오 예 둘이 깊이 올라 일편 풍산에
1: 그러지.
0: 손봉어 쳐달고 도용 도용 따라간다 그때여 주인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앉아 군병 조발을 내비었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날 주유 노숙 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인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리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초여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능하여 서복으로 팔팔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 일어기각이 과제근 우엄도 기폭판 따그리리 전동아치를 하지 추유가 이모냥을 부드러워지 바란 간담이 톡 떠려하고 지나지라 이 사람은 달조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우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죽여 후하를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너그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다를 묻지 말고 공명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 비명의 당도 와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관인이 명심불망하랴. 사성은 배를 타고 청봉은 말을 두어 담병산 높은 봉계라는 뜻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 장사는 당풍지파야. 끈뜨러 책이 장막.

0: 군사들은 예기적이고 이모 건너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든냐 저 군사 혓장우대 공명은 모르나 바람을 얻은 후어 머리 풀고 발 벗고 이놈으로 가더니들 두 장수 포를 내어 그럼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충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나로 쫓아가니 만경 청파 네 오른바다 물결은 흉흉언니 공명의 내거 종도 무거쳐여롤 소조를 불러서 이놈 소조라기에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지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식한 아름백인데 양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를 학는 듯한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이 거룩해 통강의 진리탄 흥자룡 낙지대 후상자를 쏘고 평상궁 가는데 김반단은 심을 하였다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군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지 그 백 안에서 대정기 오뚝 다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선미에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니들 옳다 그것이 공덕이다 날렘배를 잡았다고 이놈 상화기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뒷목을 댕그렁 비우기 물에 풍덩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나가는
1: 그러지 하이
0: 하이 하이 가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0: 거울 바라보니 무강정 울 듯 남대 흰 부채 튀지. 그저 공명이시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 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한 마음대 이무 아는 바라 보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봉 못듣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혈말이 있사오니 대장간 머무소사. 자룡이 포를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이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적 빼듯어오리다. 공명이 만류어대 아니 그난 양구 화치를 생각하고 죽이든 말으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포를 잡고 선미 오뚝 다섯 기름 서승 정봉어 상사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이 많았거든 의리를 생각장고 해코조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코나 양국 화치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아메들을 죽이든 안거니와 나우 수단이란 해보아라. 가는데 머무르고 어둠비에 바라보며 백부아래가 두둔마들 장공 철전을 매겨 비정이 바라고 흉어 복지라야 대두를 속이고 호모백어들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물 받고 삼지 힘을 올려 공연을 딱 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펴가라라라라 도성 담배 도띠 철컥 와지끄 부리고 오던 배가 로즈 물결이 뒤차 소슬 광풍에 빗물이 빙
1: 아이 좋다 잘한다
0: 물결은 우리를 공주래

0: 군관 제 2대주 대제3대장 제4대 진부 등한 300천선지자 다열하야 상부도독 주유 정부 서송 증봉 선봉대장 강계령 주유 군중의 호령그대 평법 이르기를 승화 여유운하고 일제 응진하며 봉총 응봉하야 삼봉여장도라구하였으리 황계와선 그 화보와 황혼시 호령추를 각처에 청하라 기가
1: 헐수
0: 차시의 한나라 공명선생은 이려우와 편주 알리저와 본국으로 돌아오니
1: 그러지
0: 일등병자기 버련들기
1: 제헐
0: 거기 장군 장이 떡과 친남 정군 조자룡 둘레로 구복 현신던지 공병 또한 군중 탑배하고 해헌주를 포긴 구워 장대상그가 비언저 당포상계 금고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경과 창소하지 필요옹 파선지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 갈대 숲에 둔병매 복을 허였다가 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음사라야 사로잡으라 기가
1: 할수
0: 거기 장군 장인떡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산 둥구 호루곡에 둔병매 복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반복이 돌아연 기다 뜻이 네 검사라야 사로잡아라 비방 비축 유봉을 불러들여
1: 좋다
0: 떡이는 각각 모다 천산 타고 강산 그가 빨리 뜻답 우리 기계를 흘러서 오느라
2: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이는 인고하니 한수 정우 관곡이라 통희는 부릅뜨고 삼각수 그 사려 정룡도 빗겨 들고 흥현이 들어와 큰 소리로 여짜오되 정장모와
0: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오니 오늘 날 대전시에 찬란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오. 관우가 화가 다풍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하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어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라.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장군께서는 화룡도 서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 내고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오면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그리하오. 맛 군령장에 두착함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추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청도로 행구를 하는디 행군 절차가 꼭 이러겠다. 청도끼를 버렸나 한데

오만 천선지 간 곳이 없고 적벽 간기 불빛이 난리가 아니니 가르라 손에 백만 군병을 딸도 떼도 못하고 꿈이라 꼼짝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막고 장이도 들려 앉아죽고 서서 죽고 운다 웃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줘 꿰타 죽고 성내 죽고 달랭거리다 죽고 복장 털고 살이 맞아 뿌리가 빠져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치실로 죽고 제담으로 죽고 무석에 눈 빠져서 따져 무사급사 몰사하여 다리도 장신 부러져 죽고 죽고 보느라고 죽고 나아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때때 그래려 공굴다 아불산 낙상하여 가삼광광 두다리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없이 죽고 허위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딱 큰 놈의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두 번 숨어지를 보시는 고

산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산 했더니라 와사와사 깨물어먹고 문에 가서 푹 빠져 죽고 또 한두 번 돛대 끝으로 아이고 하나님 딸은 3대 독자 외아들이와 제

0: 금이 보고루루루루루루 또한 놈은 그 백전으로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바라 아픔예. 아이고 아버지 이거 뭐지 포효자식은
1: 그러지.

0: 한 놈은 그 동에 한가 흔치하고 치주를 한장을 믿어 죽고 또 한 놈은 그 통에 한가 흔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직사 몰사 대해 소중기 법문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불던 드럭 드럭 불명 적극 조총기 암동 담나게 두송구 독반에 저벽 풍파에 떠나갈지 1등 병장이 뛰가고 날린 창수가 무용이로 화전궁 찡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게베레 저기서도 피게베레 허주 장루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지 죽달한 날 황주 화연 무릇수가 쫓아오명 외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말고 쉬 죽으라 선봉대장 황계라 화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여 이분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이 바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도 제기간다 남다른 조조라는 지가 진정 조조니래 황계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이 조조니래 조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거들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던 꿰탈 장달 도망가자 장루아를 급히 쏘니 황계 맞아 무리가 거꾸로 전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근저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라 할적어 조조 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 가다 똥 싸겄다 여봐라 증가 조요도 속이 축지법을 보다 주헐 알았더니 빠른 오늘 보니 축지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닌가고 적벽강으로만 부두호둥
1: 얼씨구
0: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장우기 혀자오대 선상님 말을 거꾸로 다 어찌 옳게 타겠느냐 말 보가지만 쏙 빼다가 헐러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상황분유 도망을 갈제 샘만 날아가도 폭백인가 의심을 보고
1: 다이좋지
0: 낙엠 헛색 떨어주동 주변기인가 의심을 해 엎드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해반기를 탄생반사 도망을 간다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막 화학자라고 하면 흰 가운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합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 화학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대화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2: For the Korean group, Professor Choi will lead the discussion.
1: 화학으로 원래 공부를 하러 유학을 나갔는데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프로 딴진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너무도 단순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여전히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요. 화학자가 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화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화학자가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2: Let's listen to their dialogue first.
3: 양성자수가 정확히...
4: 와...

0: first guest is waiting to ask a question.
1: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처럼 열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성아랑입니다.
2: 주기율표 본 적 있어?
1: 아니요. 너무 기대가 돼요.
3: 화학이 뭔지 알겠냐고요?
1: 혹시 주기율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네. 주기율표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세트장에도 잘 이제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모아서 그 화학적인 성질을 잘 드러내도록 배치해 놓은 그런 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0: So they understand that the periodic table shows the names of elements.
3: 엄청 뭐가 많은데.
0: But it's not very clear beyond that.
3: 원소가 뭔가요?
1: 원소는 무엇이고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4: 아, 원소. 네. 원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뭐 여기에 있는 뭐 탁자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로 다 쪼개다 보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알갱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가 있다. 그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3: 아, 그러니까
4: 원소는 이제 원자들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0: 여러 가지 정말 달라 보이는 다양한 물질들이 사실은 이 표 안에 있는 한 118개 정도 지금 우리가 원소를 알고 있거든요. 그 118개 정도의 원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화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1: In other words, the periodic table is an ordered arrangement of the chemical elements. We'll get into more details from a professor in Peru. Her enthusiasm for the periodic table is quite infectious. She teaches many people about the periodic table.
2: Era un bonito recuerdo para poder darles a todos y que pudieran tener una tabla periódica de bolsillo, básicamente. Además de las personas pueden también aprender un poquito más de la tabla periódica, de saber qué elementos están presentes.
3: Sí, es un gran acontecimiento importante en la química. Hay un antes y un después de la generación de la tabla periódica. Digamos que un elemento sería una unidad de Lego y la tabla periódica sería la casita de Lego que ustedes han elaborado. Entonces es una unidad y un todo. Y cada uno de ellos, cada una de esas piezas del ego, tiene una característica, una particularidad en función al color o en función a la forma. Porque nuevamente nos ayuda a agrupar. Y muchas veces en ciencia en general, esas similitudes, esas agrupaciones de estos elementos que tienen características parecidas, es algo que es sumamente valioso y eso es lo meritorio de la tabla periódica. No es una ley en sí, sino es una forma de cómo comprender las cosas y cómo poder explicarlas.
1: Elements are the fundamental particles that make up matter. And the periodic table organizes the elements according to a set of rules. Now, let's dive deeper into this enigmatic table.
0: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화학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주기율표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5주기, 6주기, 7주기에서 현재 주기율표에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1족, 2족, 3족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총 18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8족.

0: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과 2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도 3족부터는 좀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를 이제 전위금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3족부터는 다시 높이가 높아졌죠.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를 이제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좌우에 있는 전형 원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3족부터 12족까지 전위 금속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저 57번에서 71번 또 89번에서 103번이 그냥 빼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트장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두 줄로 화학자들은 표시를 하고요.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그다음에 바로 63, 64, 65, 66, 67, 68, 69, 70, 71까지가 한 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란타넘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89번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순서대로 쭉 그 밑에 14개를 배치를 하면 그것이 악티늄족이 됩니다. 요 한 칸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이 기호를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어떠한 기호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기호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또 하나씩 독특한 번호를 할당을 해서 그 번호로 이제 원소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주기율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을 한 칸에 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 원자들의 질량, 그것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보통 원자량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 좌우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 Let's go back to our ongoing dialogue.
2: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1: What question will he be asking?
2: 근데 저기서 원소들 중에서도 되게 비싼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0: 그럼요. 네.
2: 돈 이렇게 사려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어려운 거. 같은 거가 궁금한데
0: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낮은 애들, 잘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래도 희귀한 애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많이 존재하는 애들은 희귀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딱 답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이제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이제 그냥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원소들이다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디어도르 그레이 has a deep obsession over the elements. He is in some way an eccentric figure.
4: I would not have been a good academic chemist. I like chemistry as a hobby, but not as a profession. But I'm also the author of a book called The Elements, which was surprisingly popular book. It'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1: Best-selling author Theodore Gray was even awarded the Ig Nobel Award for Chemistry, which is a parody of the Nobel Prize.
4: So the Ig Nobel Prize is awarded by, I think it's called the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I think is the name. And every year they give out these Ig Nobel Prizes for accomplishments that cannot or should not be replicated.
5: The Ig Nobel Chemistry Prize this year is awarded to Theo Gray.
4: And they have an awards ceremony, and you know, you go there, and there's a big audience of Harvard students, and the prizes are handed out by actual Nobel Prize winners. So, you know, my award was handed to me by a Nobel Chemistry Prize winner.
1: At the awards ceremony for the Ig Nobel, he was presented with a table that had the elements written on it.
4: I'd also like to acknowledge my parents. This is a joke that works in English. I don't know if it works in Korean, But the word table can mean both a physical thing that you sit down and eat dinner at, and it can mean a grid of numbers and letters. But it gave me the idea that maybe I could make a periodic table, table. So I did.
1: Afterwards, he made a wooden table with the whole periodic table listed on its surface.
4: I mean,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get most of them. The only ones I don't have, I mean, everything above 96, you know, 96 and then everything along here, very difficult. I mean, these, Curium, it exists, Berkelium, Californium, you can buy these. They are manufactured and sold for some very specialized purposes, but you have to have a license that's expensive to maintain. It's quite difficult. And then past here, it's just not available. The only thing that I don't have beyond that, so technetium 43 here, this stuff is radioactive.
1: Gray has one element that is very precious to him. Which one could it be?
4: Pull that. Okay, well, so we have the star, 3.5 troy ounces of gold. So this is currently worth quite a lot. The price of gold is very high. This is 1 ounce of platinum, which platinum used to be more expensive than gold. Now it's cheaper, I don't know. So gold and platinum, those are sort of the two classic very expensive metals. Palladium is a nice metal, similar in value to, well, somewhere between silver and...
1: His collection of elements also come with dangers, because some elements are radioactive.
4: So this is my radioactive storage display case. It's made of thick leaded glass, so it's radiation shielding glass. Doesn't stop everything, but it's better than nothing. There's a depleted uranium bar here. It's actually quite radioactive.
1: After surveying his collection, one will naturally have a few questions. For instance, why is the periodic table his passion?
4: You can show the outline to almost anybody, and that's the periodic table. There's not many things in science that are like that, that are sort of universally recognizable, you know, graphical artifacts. It also represents a huge amount of work by so many people over so many years. It's just a piece of paper, but it represents, you know, it represents just entire segments of society have worked on this for 300 years to get us that piece of paper. I mean,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one of Mendeleev's contributions was he...
1: Dmitry Mendeleev is the chemist behind the periodic table. But the final periodic table was not the work of one person. It required the efforts of many researchers. The concept of what an element is had to be clearly defined first. French chemist Antoine Lavoisier from the 18th century took the first leap.
3: Lavoisier는 1789년 화학 원론이라는 책을 발행하며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 이야기합니다.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33개의 원소를 제각기 규칙에 따라 4개로 구분했는데 재밌게도 첫 번째 그룹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빛과 열도 원소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이고 계측적인 방식을 통해 근대 화학의 토대가 다져지게 됩니다.
1: Lavoisier's biggest achievement was quantifying elements, whereas British chemist John Dalton laid the foundation of modern atomic theory.
3: 원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당시 많은 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돌턴이 19세기 원자설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원자의 개념이 확립되는데 돌턴은 나름의 계산을 통해 수소와 산소, 질소 등의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반응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But there was a problem. To organize the elements, There had to be an order. But researchers back then were coming up with their own order systems. So chemists held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3: 독일 카를스루에서 세계 최초의 화학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화학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와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여기서부터 원자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was held to form a consensus, it utterly failed to achieve that among the attendees. That is when Mendeleev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in bringing about the periodic table we use today. After he became a tenure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he tackled a chemistry problem.
3: 멘델레프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화학자였는데 학생들을 위해 화학 교과서를 집필하던 중에 포함시키고 싶은 원소의 정보가 많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표로 넣을 순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결과 주기율표가 탄생했습니다.
1: At the time, his peers rejected Mendeleev's order system. But later on, his predictions turned out to be true and the world heaped praise on him.
3: 멘델레프는 여러 원소들을 예측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에카 알루미늄입니다. 에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하나 뒤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이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원소가 갈륨이라는 금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화학자가 발견한 갈륨의 성질과 멘델레프가 예측한 에카 알루미늄의 성질이 차이가 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재검토해보니 오히려 멘델레프의 예측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주기율표는 조금씩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6: Yo tengo una pregunta que siempre quise hacerle. Ojalá estuviera Mendeleev para contestar. ¿Cómo fue que se dio cuenta que le faltaban algunas piezas del rompecabezas?
7: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의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제가 자는 척을 했거든요. 클래스가 너무 하기 싫어서. 막 깨우다가 안 되니까 저를 이제 그옷 갈아입는 곳에 넣어주시고, 그게 이제 제첫 발레, 8살 때 했던 그 기억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부터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몸 움직이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없이 쭉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전 처음으로, 발레라는 거를 정말 기초부터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재미도 있었지만, 힘들었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수업량을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또다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 갔을 땐 저도 언어가 하나도 안 돼서 거의 혼자 6개월은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느껴보는 뭐 외로움이나,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많이 저 혼자 해나가야 되고 밥도 제가 해먹어야 되고. 그래도 발레는 이제 언어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발레할 때만큼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혼자고 힘들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발레를 할수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발레라는 게 이제 거기에 계속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무용원에서 항상 일들이 많았는데, 그 긴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에 있을 때 처음에 러시아 선생님들과, 그리고 김선희 원장님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수업을 많이 주셨거든요.
1: 만화 방식으로 수업을 하나요?
0: 네. 발레단 자체가, 저희는 클래식도 물론 하지만 컨템포러리도 많이 하거든요. 바가노바 메소드로 배운 그 기본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모던을 할 때도 제 몸을 움직이는 거나 컨트롤하는 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기도 정말 정확하게 깨끗하게 배웠고, 그리고 작품도 많이 했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도 나이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우월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치료했을 때 저도 콩쿠르를 많이 나가서 수상을 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예종 다니면서 또 해외 콩쿠르 나갈 때, 그때 또 테드 브랜슨 저희 단장님이 저를 봤다고 콩쿠르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입단하고 난 뒤에. 그래서 너를 이미 그때 임상 있게 봤었다. 그래서 그런 게다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어릴 때 아마 제가 지금처럼 춤을 추고 있을까? 아마 다른 길을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춤추고 있게 만들어준 약간 밑거름.
2: And the other day, on Saturday, when he did his performance, I told him I was so touched by it because I see the great quality that he brings to the stage, great artistry. It's never just about the technique, it's never just about flashy, but all of the technique is there. It's amazing. One thing that I love about Young, that he's always works very hard. Always, always, always. And I always tell the young dancers that he's the example you should look at. He doesn't have every perfect thing in his life, but he made it perfect by working so hard. It's a joy for me as a director to work with someone as good as Young and as dedicated and as modest. That's a gift. That's a real gift.
0: 작년이죠. 되게 기뻤어요. 그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춤 추는 거나 이런 걸 보시고 상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기사 이런 걸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한 문장이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게 하나가, 제 춤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은 무용수다. 춤을 췄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기도 하고. 제가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수석되고 난 다음에, 4년 6개월 만에 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빨리 됐다. 근데 제 느낌상은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여기에. 근데 그만큼 뭔가 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하고, 특히 그때는 제가 코르드 발레였으니까 모든 공연을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솔로이스트 역할이 나오면 그것도 엑스트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바빴던 것 같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좋은 작품을 하거나 주역이 됐을 때나 되게 많이 축하도 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네,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작품을 참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각난 거라고 하면 뭐 레이몬다. 제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준비한 작품이거든요. 저희 이제 발레단 새로 안무를 하고 뭐 무대 세팅이나 의상이나 모든 걸 새로 저희 발레단 초연으로 올린 작품인데, 제가 처음 그 크리에이션부터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작품이라 최근에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So I made Raimonda, a new version, 1.5 years ago. It was in the premiere. And I chose Young in the main role of Abdurrahman because I changed the story. So Raimonda is choosing who she wants to be with. And it's not Jean de Brien, it's Abdurrahman. It was very challenging because I changed the story. I had to change the choreography. Some parts I had to choreograph myself because they didn't exist in the story that I changed it to. There's a few pas de deux in there which Maya Makatelli and Young were my first cast. So I created with them, you know, one of the best dancers of the company to do all the variations and everything of the classical rep, but also to help me create these pas de deux. It's very, very dear to me that he helped me so much because he suggested things, they worked things out, he made things together with me. It's really his first creation that was very dear. I'll never forget. So in Raimonda, he will always be the first Abdurrahman for me.
0: 슬개관념이라고 만성으로 제가 학교 이제 졸업할 게 1년 전부터 있었던, 그게 계속 악화돼서 여기 왔는데도 계속 그게 심해져서, 저는 근데 계속 약을 먹고 소염제 이런 거 먹고 밤에는 그 얼음 넣고 자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발레단에서 이제 MRI 한번 찍어보자 찍었는데 이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다 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공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콜드 발레였는데 약간 조금 약간 주역급의 그런 잠깐 빠드대 같은, 난 이것까지 하고 쉬겠다. 근데 발레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때 한 세 달 정도 쉬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게 안 나왔으면 저는 한국 다시 가서 발레 그만두고 다른 걸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아팠으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였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까? 매일매일 그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 세 달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리고 제가 그 춤추는 것도 많이 바꿨거든요, 그때. 그때부터 아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몸을 잘 쓸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때가 가장 괴로울 때인 것 같아요. 그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하고 싶은 게 춤추는 건데 뭐 부상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건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2: Young is very disciplined, so that's really something that takes through him through all the work that goes through a preparing an evening like Giselle we're doing now, or other pieces we've done before, that he actually arrives at the show really at his maximum capacity as far as power, dance, turns, jumps, and artistic. I've been having the pleasure to work with him a lot, and little by little we try to look and deepen his artistic choices, his artistic ideas. And the big one is always shocking me that he can do those ballets, classical ones, and he goes into modern contemporary dance, and he's fantastic as well. So that's really unusual. A lot of people are or one or the other, or a little better, or he can do both. both.

0: So he's becoming quite a complete artist, which is great to see as a ballet master.
1: Seven Symphony는 이제 저희 하우스 코리오그래퍼 중에 한 명이신 툴반 샤익이라는 분이 안무를 하신 거예요. 이제 자기의 그 인생에서 겪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토대로 만든, 특히 2장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떠나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제 생각엔 결국에는 클래식컬 발레나 모던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까? 그래서 그 몸에서 자유로웠을 때 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작품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모던 할 때도 제 감정을 거기서 넣을 수도 있고 클래식 작품도 마찬가지고 해서 제가 느끼는 그 순간에 무대에 있을 때 감정을 관객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더 깊게 거기에 빠져들수록 관객들도 그걸 느끼고 전달받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을 할 때도 그렇고 무대에 있을 때도 생각으로 한다기보단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제가 느끼고 그 순간의 음악에 제 느낌이 가는 대로 그 움직이거나 감정이 느껴지거나 그랬을 때 뭔가 하나가 된 느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공연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제 동료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그걸 또 느끼는지. 그래서 이번에 지젤 하면서도 1막 마지막에 이제 매드신이라고 지젤이 충격을 받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정말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할 수 있게 그 장면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같은 무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역할에 좀 더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고.
2: It's also very hard to express probably in words because it's, you know, it's a long preparation right before the show. Though we've been dancing, Giselle, quite a few times together already. So this time it was different. And probably it's every time different. And it brought me a lot of happiness, the show which we've done on Saturday and also general rehearsal which we did before. It felt absolutely different and yeah, very real, realistic yeah, this time. He's the most stable dancer I've ever seen in my entire ballet career. You know, sometimes with the different partners, you can do a great job in a studio, then you go on stage, and then nothing works, like because the partner is nervous. So he's always very calm, and it feels good to be with someone on stage who is very calm and quiet, so it gives you some confidence.
1: 제가 DJ를 할 때 이제 마지막,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젤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꽃을 들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커튼이 닫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제가 뭔가 정말 그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느낌, 이제 평생 못 보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엄청 그 가슴에 되게 무겁고 뭐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도 들기도 하고 고마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별한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공연하면. 그리고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뭔가 감사하게 느껴지고 거의 매년 한국에서 공연하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사실 기억에 남는데, 제가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이제 30주년 갈라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파트너분이 이제 홍양기라고 유니버셜에 계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예종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프로가 돼서 같이 무대에 서는 것도 되게 특별했었어요. 저는. 끝이 없다.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발견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오는 또 무대에 섰을 때 또 엄청난 그런 감동이 있고 제 스스로.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시작이고.
3: 질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뭔가 하나에 빠지면 제가 거기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깊은 곳까지 다 파내는데 보통은 이제 좀 깊이 빠지면 좀 대충 알고 이제 나오거든요. 발레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는 게 제 처음 목표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감동을 관객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생겼다면 이제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이그샘플 되고 싶다.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커튼을 아,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우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는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놓을까?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루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파트라시도 있겠죠.
1: 개가 어디지?
2: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아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시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아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봐가지고.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건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추측인 거예요.
0: 네, 그렇죠.
2: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기는 아닙니까?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고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이게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디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1: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도 홍은동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진산과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또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1: 조금
0: 네,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1: 네,
0: 만들어져서
1: 네,
0: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네, 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그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0: 녹지 공간.
1: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태식이 처음 시온을 만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그때 태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형네 집에서 잠시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태식과 8살 차이가 나는 형은 일을 시작한 이후 착실히 돈을 모아 비교적 일찍 집을 장만했고 몇 년째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쩌면 내내 혼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지었다기보다는 그는 형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시온을 보고 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 놀랍기는 했으나 시온의 얼굴과 분위기를 파악하자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과 어울린다기보다 형은 저 사람에게 왠지 약했을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떨어져 지낸 기간도 길었고 나이 터울도 컸고 태식이 초등학생일 때 형은 고등학생이었으니 사이가 나쁘다기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형제 관계였다. 그런데 시온을 보자 태식은 한 번에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형은 저 사람에게 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시온도 마찬가지였는데 태식은 조금 놀란 정도였다면 시온은 어땠을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나 알 수 없었다. 조금 놀란 정도였을지 공포스러웠을지 혹은 본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설득을 하느라 긴장되었을지 아무튼 태식이 기억하는 시온은 마지막에 가까웠던 것 같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잠시 살피다 자신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확인한 후 자신이 누구인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쉰 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보통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 터울이 대략 10살 가까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온은 언젠가 형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아, 이게 그 제가 요새 동면을 주제로 단편을 몇편 쓰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겨울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추워지면 좀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이게 겨울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제목을 지을 때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은 한 번에 생각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확 떠오르는 제그 제목들이 좀 나중에 지나서도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은데, 딱히 막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뭐를 막 보여주지는 않아도 약간 분위기 정도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파일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명 정할 때딱 떠오르는 거를 썼는데 그게 좋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좀 두리뭉술한 제목? 약간 뭐 공원에서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작품이랑 아예 상관이 없지도 않은데 또막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뭔가를 파일명으로 지어놨다가 끝까지 이제 못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나 책낼 때쯤에 또 고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정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설 제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근데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또 산만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기보다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만 딱 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되게 좋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가다가 이제 걷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도깨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산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아 이런 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기를 또 가보고 같은 데를 여러 번 가보면서 반복적으로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장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쌓이면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디서든 책이라는 걸 냈을 때 반응이라는 거는 쓴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냥 뭐 외부로 찾아보고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 정도를 아는 건데,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고, 일단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분들이나 아니면 역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내가 한국어로 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실 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 그리고 모르겠네요. 이게 단편이 영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영미권 독자분들 만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겨울이 힘든 분들이 읽고 약간의 좀 편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몸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많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좀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독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설들이 있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이런 걸 쓰고 싶어, 이런 걸 써야겠다,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실제 요즘 한국 소설들, 한국 문학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번역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각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번역원이나 뭐 기타 어떤 에이전시들이나 어떤 이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라기보단 좋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0: Join Kay's story for today's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A teacher in training and her students take on the ghosts of the national exam in the school horror comedy. There was buzz about the movie at the 2025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Director Kim Min-ha combined comedy and horror in the second movie in his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series. The now-proven actress Han Sun-hwa played the leads. Actresses Hong Ye-ji, Lee Yeol-eum, Lee Hwa-won, and actor Yoo Sun-ho filled out the ensemble.
1: 몇 년 사이에 학교가 흉흉해졌어.
2: 교생 실습 기간 동안 나대지 말고 쥐 죽은 듯이.
3: 엄마 수동아리 크로이스라?
4: 영원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5: 이럴 거면 그냥 공부를 해, 얘들아.
0: Let's watch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Min-kyung is a student teacher excited to be starting her new position.
6: 내가 선생님 쩌는데? 가자!
7: 이렇게 모교로 금유환영하네. 기특합니다, 강은경 선생님. 어?
0: She's fully charged and ready for success.
6: 교생 강은경.
7: 우리 반에 오신 강은경 교생 선생님이야. 너희 선배님이란다. 강경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죠.
0: It's her long-awaited meeting with her first class, but...
8: 거기 너, 저요? 지금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어폰 끼고 뭐 하는 건가?
9: 학원 숙제하는데요. 왜요?
8: 왜요? 이 선에만 듣던 무너져가는 교권을 내 첫날부터 내 두 눈과 귀로 보고 듣다니! 내 선생의 이름은 널! 바른 길로 인도해주마!
9: 네?
0: She witnesses what could never have taken place in her student days.
7: 은경아, 안 돼.
0: A student teacher's passion plus a senior teacher's worried gaze. The result?
2: 그러나.
0: A parent pays the school a visit.
2: 나는 지금부터 갑질을 할 것이다.

0: 엄마 술 동아리 크로이스라?
1: She's concerned.
2: 뭐니?
1: And alarmed even when she hears.
0: 전국 모의고사 1등?
3: 우리 세형여고의 자랑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 크로이스라.
0: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요?
1: That surprisingly, these girls are top of the class.
3: 사교육 하나도 받지 않고 전국 모의고사 각 영역 1등을 놓치지 않아.
1: But is this somehow linked with black magic?
3: 얼마나 기특해.
1: Meanwhile, Eun-kyung notices a scene she suspects to be extortion.
0: 반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지금 흑마술 동아리 애들한테 삥 뜯긴 거야? 선생님이 다 봤어.
4: 복비 같은 거예요.
0: 어? 복비?
4: 네. 쟤들이 우리 성적 향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0: 뭐 기도?
1: A suspicious trio in a black magic club. Just what are they up to at this hour?
0: 우와!
5: 뭐야?
0: 뭐긴 뭐야? 너희 선생님이다.
1: Their secret happens to be.
0: 그러니까 이다이나 씨를 아는 자한테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4: 그렇습니다.
0: 그래? 그럼 나도 이다이나 씨를 만나게 해줘.
1: Eun-kyung pretends to go along.
0: 이쪽 지만 이다이나 씨한테 전해줘. 그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문제의 답도 알겠지? 이다이나 씨가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게.
1: And sends a message to the black magic ghost.
0: 단, 이쪽 지는 꼭 이다이나 씨만 봐야 돼. 약속해.
1: The next day.
0: 어, 얘들아.
4: 센.
0: 응.
4: 뒤지기 싫으면 쌤 데리고 오래요.
0: 이다이나 씨가?
1: It seems to be upset with Eun-kyung's challenge.
0: 근데 한 명은 어디 갔어? 아, 하루카, 민지는?
6: 인질로 잡혔어요.
0: 인질?
1: So that night, Eun-kyung sets out to meet with 이다이나 씨, the Japanese ghost.
0: 눈화장은 꼭 이렇게 해야 돼?
6: 느낌 있잖아요.
1: So...
0: 절대 불면 안 됩니다. 눈화장은 왜 한 거야?
1: That's what we are all asking. Anyhow, she's skeptical, but goes ahead with the black magic ritual. Then it turns midnight.
6: 따라오세요.
1: Oh no! The door to the dark side opens up.
0: 이제 시작됩니다. 뭐가?
6: 이름하여.
1: What follows is...
0: 죽음의 모의고사!
1: So the mission is to beat the national entrance exam ghost and pass each of the exams?
7: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이다이나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무슨 소리지?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가?
6: 1교시.
1: Will Eun-kyung pass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dark side? Using black magic for grades, to what end?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deals with real issues in education, but with a comedy touch.
8: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학원에 안 있는 학생들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받게 됐고 사교육 시장이 재작년에 27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녀분들은 더 배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녀들은 더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시대의 슬픔이구나 무너진 교권 그리고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이 슬픔을 한 영화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생실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1: Actress Han Sona took on the role of a hopeful teacher in training. Her first impression of the scenario was that it was unusual.
9: 되게 궁금했고 개성이 아주 넘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고
1: The three actresses who played the students in the Black Magic Club showed an impressive synergy.
9: 제가 그동안 무거운 것만 해왔었고 코미디

0: 시도해본 적이 없었는데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코미디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촬영을 했던 것도 드러났을 것 같고 세 소녀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이더라고요. 스크린 데뷔에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면 표현하기가 좀 좋고 보여드리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1: Actress Han Sona led the girls as a senior actress.
0: 후배 배우분들이랑은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역할들을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작품에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1: Black Magic, game-like exams, the movie is outside a normal bounds of w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high school.
0: 저희 영화는 호러블리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영화 같아요. 러블리함과 호러가 같이 섞여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2: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교생 실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Out of the box direction and charming actresses,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oes Too. Let's meet with a character in the movie that K-Story's focusing on today.
3: 내 선생의 이름은 레! 다른 길로 인간이지 마!
4: 네?
1: She turns up at her old school with a dream of becoming an outstanding teacher. An MZ generation teacher in training, 은경. Han Sona tackled the role. The role fit her bubbly public persona well with the fitting brightness and energy.
2: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안에는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미션들을 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했을 때 선아 배우님을 떠올렸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러브레터 보내듯이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0: 솔직히 시나리오 받고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만큼 되게 독특했고
5: 학생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곧 사랑이자 선생의 본분이다.
1: She made what could have become awkward scenes and lines less so. The result was that she won the Fantastic Actor Award at the 29th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Look forward to witnessing Han Sona's comedic acting. A weird and adorable horror comedy.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oes Too.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특기하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1: I found it.
2: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1: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3: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a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4: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3: 밴댕이?
4: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3: 어 이거 맛봐도 돼요?
4: 네.
3: 와우. 어.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4: 네, 국물이 있어요.
3: 어,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4: 네, 고맙습니다.
3: And now, what should I buy? 오!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5: 12,000원이요.
3: 12,000원? 와, 오.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